8:33，欢迎大家持续锁定云集综合广播，正在为您带来的是914车厢 KTV， 让你的车厢不寂寞。大家早上好，我是高调。

所以说咱们这些年啊，就尤其改革开放之后这些年的发展啊，这些年的发展真的太大了啊，真的是太大了。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우년 4월 초나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0: 연결 재원에서 자유 무역 협정을 연변 기업이 국제 시장을 확장하는 가속기로 만들어 무역 고수준 대외 개방에 조력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세계 가정 의사의 날 주제 선전 및 의무 진료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봄날의 선물 제5시즌 연결시 중수학생 실황송 활동이 막을 내렸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중한 자유무역협정 효력이 발생한 10년간 연결세관은 연변대한무역 전연구역 5세에 발붙이고 정밀한 감독관리 봉사로 자유무역협정 정책 혜택이 시장 주체에 직접 달하도록 밀고 나가 자유무역협정을 연변기업이 국제시장을 확장하는 가속기로 만들어 구역 고수준 대외 개방에 조력했습니다. 그일 연변 커시안 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액체 자동 포장기가 순조롭게 통관했습니다. 중한 자무협정의 세금 감면 정책을 빌어 이 설비는 령관세로 수입돼 기업을 위해 수십만 원의 성본을 절약해줬습니다. 연변 커시안 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 관리부 부장 리권식은 회사에서는 절약한 자금을 전부 신제품 연구개발과 생산라인 스마트화 업그레이드에 투입했다고 했습니다. 중한 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이 발생해서부터 연결세관은 연변과 인근한 한국의 구역 우세를 빌어 관할구역 기계 설비 수입, 특색 농산물 수출 등 핵심 무역 수요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감독관리 봉사 모식을 최적화하면서 대한국 무역 규모가 안정하게 확대되고 무역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도록 밀고 나갔습니다. 근 5년 두개로 수출 기업을 위해 중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서 근 2,000부를 체결 발급했는데 그 가치는 루개로 약 5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연결세관은 지속적으로 인터넷 플러스 세관 개혁을 심화해 통관 효율을 대폭 제고하고 기업 신청 성본을 현저하게 낮춰 기업을 위해 부담을 줄였습니다. 중한자유무역협정 제2단계 담판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쌍변 경제무역 합작 공간이 지속적으로 확장됐습니다. 연결세관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직 자유무역협정 관세 혜택을 충분히 향수받지 못한 잠재력 기업과 중점 업종을 추출해내 1대1 정책 보도를 전개했으며 스마트 심사 플러스 셀프 인쇄 인출 봉사 모직을 최적화해 원산지 증서 신청 수령 령대기 령거래를 실현했으며 비자 시간이 원래의 한계 사업일로부터 즉각 처리 결제되도록 압축시켰습니다. 송이버섯, 산나물 등 신선한 농산물을 상대로 분류 감독 관리 플러스 우선 검은 플러스 쾌속 검은 통과 모식을 내놓아 통관 시간을 한층 압축시켰고 최대 한도로 농산물 신선 보도를 보장했으며 연변 특색 농산물이 순리롭게 국제시장을 점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연결세관 부관장 왕디푸는 길림성 특색산업발전 수요에 초점을 두고 중한자유무역협정 관련 정책이 시달되고 효과를 보도록 심화하며 수출입 고리에서 기업의 난점을 준확하게 타파해 길림성 중한산업사슬 공급 융합 발전을 위해 고기준 대외개방 전환 진지를 만들고 더 강력한 세관 동력을 주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단단계 연결세관은 기업 수요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두고 감독관리 봉사 조치를 부단히 최적화하며 자유무역협정 혜택 잠재력을 심층 발굴해 연변 기업이 한국 시장과 더 잘 접목되도록 조력하고 대한무역 고품질 발전을 밀고 나가 구역 고수준 대외 개방을 위해 세관의 힘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0: 5월 19일은 16번째 세계가정의사의 날로 올해 주제는 체결에는 실감 있고 봉사에는 온도가 있답니다. 시위생건강 및 의료보장국에서는 조제 선전 및 대형 의무진료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조회장 집중봉사, 향진 분회장 동보련동 전역봉사 모식을 취하여 도시농촌을 피복했습니다. 인민공원광장 조회장에서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 온 전문 의사와 전시 6개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에서 온 골간 가정의사들이 편민진료봉사대에서 집중적으로 무료 건강검진, 혈압 혈당 검측, 만성병 문진 평가, 합리적인 약 사용 지도, 중이 치료, 건강과학 보급 참원, 가정의사 현장 체결 등 공익봉사를 전개했습니다. 의무일꾼은 또 지나가는 군중들에게 가정의사 계약 체결 리행 등 관련 봉사 내용을 해독해 주었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주민들이 가정의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전문 건강 서류를 작성하고 우선적으로 진료받고 건강 방문을 하며 건강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무료 신체 검사 등 봉사를 향수 받을 수 있으며 특수 군체들을 위해 방문 봉사도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군중들로 하여금 집 문 앞에서 더 편리한 의료 위생 봉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0: 시위생건강 및 의료보장국 3.1군 후우박은 연결 시 6개 사회위생봉사중심과 4개 향진위생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가정의사 체결 리행을 잘하고 종점군체의 건강을 지키며 기층의료봉사 질제고 성과제고를 밀고 나가 군중들이 집문 앞에서 더 편리하고 더 전문적인 전과정 건강봉사를 향수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1: 5월 14일 시 용한매체 중심과 시교육국에서 연합으로 계획한 봄날의 선물 제5 시즌 연길시 중소학생 실랑송 활동이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4월 8일부터 한 달 반가량 거쳐 루계로 20차 개최했는데 전시 26개 중소학교에 406명 학생들이 생방송 홀에서 랑송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고향 풍모, 청춘의 꿈, 봄날의 생기를 주제로 소년의 목소리로 국가에 대한 정감을 전달하고 연길 봄날의 생기와 인문 내용을 생동하게 전시했습니다. 시융매체 중심 한어종합방송주임 왕판은 이왕과 달리 올해는 아이들 창작품들이 많았고 조합랑송이 많았으며 랑송 감정이 포만되고 진지했는다. 청소년들의 정신 면모를 충분히 전시해 소향연길 건설과 경전시가 보급 두 가지 효과에 시달했다고 했습니다. 아랍대에 의하면 소향연길 건설의 중요 브랜드 활동으로서 봄날의 선물 봄 시즌 시랑송은 이미 5기를 개최했고 루계로 3천여 명 중소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시가 명편과 유명 산문 속에서 봄날을 찬미하고 정감을 표달했습니다. 이는 분발 향상하려는 성장의 힘을 섭취했을 뿐만 아니라 서향연길 건설의 청춘의 활력도 주입시켜 전민열독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열기를 띠도록 떠밀었습니다. 연길국제합작기술학교 리정합은 이번 봄날의 선물 시랑송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잊을 수 없는 성장 경력이 됐다고 하면서 이 활동은 소중한 선물 마냥 전통문화의 자양분 속에서 더 나은 자신을 만날 수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0: 최근 시당위 인터넷정보판공실과 연길시 1인 미디어 발전협회에서는 공동으로 2026년 1인 미디어 달인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취재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20여 명의 1인 미디어 달인들은 커피숍, 사회구역, 시골마을 등을 직접 찾아가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을 통해 도시 문화관광 홍보에 힘을 보탰습니다. 북산가도 단산사회구역 한 골목에 위치한 핸즈커피숍에서 달인들은 특색커피를 음미하는 한편 핸드드립커피가 물 흐르듯 이어지는 과정에 카메라 렌즈를 집중했습니다. 달인들은 전문 로스터의 설명을 들은 후 매장 내 독특한 경치에 다시 시선을 고정하며 커피의 도시 연길의 여유롭고 진한 감성을 정밀하게 포착했습니다. 핸즈커피는 연길에서 비교적 일찍 시작해 생두 구매부터 로스팅, 유통, 기술교육, 창업교육, 매장 운영 등 산업사슬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어 달인들은 단층사회구역을 방문해 기층 공공문화 봉사 진지와 기층관리 민생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기층생활의 따뜻한 일상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단층사회구역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주선으로 삼아 공유 더하기 가정 종합봉사진지를 건설했습니다. 그 안에는 민생편의구역, 이웃커피코너, 문화체육휴식공간을 갖추고 심리상담실, 스트레스 해소 및 물리치료실, 어린이방, 공동육아방 등 주민 수요에 밀접하게 부합하는 특색기능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해 관할구역 내 각 민족군중의 전방위적 통합을 촉진하고 이웃 간 화합과 민족 단결의 행복한 사회구역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달인들은 또한 5월 정향 산장을 찾아 산장의 자연경관과 특색건축 양식을 촬영하며 연길의 미식 더하기 휴양 다원적 생활 감성을 보여주고 도시 특유의 휴양 문화관광 명소를 발굴했습니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 달인들은 취재 소감과 창작 구상을 나누고 쇼폼 동영상 콘텐츠 제작, 유통기술, AI 활용 등에 대해 교류했습니다. 삶이 머무는 곳 연길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콘텐츠 방향을 논의하고 발행 기획을 명확히 하여 홍보 합력을 결집했습니다. 연길시 1인 미디어 업종 발전협회 부회장 현호는 이번 취재 활동은 시당위 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기획 조직했는데 연길 커피 문화, 인문 휴양, 도시 속 느린 삶 등 인기 주제에 초점을 맞춰 취재 코스를 알신드려 설계했다고 하면서 1인 미디어 달인들이 연길시 도시 홍보를 높이고 삶이 머무는 곳 연길이라는 문화관광 브랜드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1: 또 하나의 졸업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그닐 연든 대학에서는 2016년급 졸업생들을 조직해 졸업단체 사진, 반급단체 사진 및 개인상의 촬영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교정 도처에는 생기와 리별의 정이 넘쳐났습니다. 학사복을 차려입은 졸업생들은 교정 곳곳에서 학교를 배경으로 카메라로 청춘의 아름다운 시절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연변대학 2016년급 졸업생 강성장은 우선 론문지도 교수님께서 4년 동안 자신에 대한 세심한 배려 및 지도에 감사를 드리고 다음은 부모님께서 20여 년간 키워주시고 배움의 길에서 아낌없이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앞으로 연구생의 도로에서 더 든든한 템포를 내디디며 학술에서 더 훌륭한 기초를 닦겠다고 했습니다. 촬영 현장에는 훈훈한 분위기 감돌았습니다. 동학들은 서로 옷차림새를 정리해주며 어깨 나란히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4년 동안의 수학과 성장을 이야기하며 모교, 스승, 동창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참답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교정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벽돌 한 장 모두 학생들의 변화 성장과 노력 분발을 지켜왔습니다. 한 장 한 장의 졸업사진은 청춘 세월에 대한 아름다운 기념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참신한 교정으로 떠나는 참신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연변대학 2026급 졸업생 비가민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한 사이로부터 지금은 헤어지기 아쉬운 동창으로 되기까지 이 4년 동안 청춘의 웃음이 있는가 하면 성장의 체험도 있었다고 하면서 보도전업 전체 교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진심으로 포옹해주고 곤혹을 풀어주며 앞길을 가르쳐주어 학생들이 순조롭게 학업을 마치도록 도와주고 착실하게 연구하는 정신을 배워줬다고 하면서 10년 뒤에 자신도 초심과 열정을 유지하고 스승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며 청춘을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0: 5월 16일 2026 중국축구협회컵 제3라운드 경기에서 연변용정 커시안팀은 원정 경기에서 상해 세갱달팀과 맞붙었습니다. 경기 시작 후 연변팀은 경기 흐름을 확고히 장악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4분경 리재빈이 측면을 돌파해 크로스를 올렸고 왕자호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밀어넣으려 했으나 수비수의 몸이 막혔습니다. 9분경 정원우가 프리킥을 페널티 박스로 보냈고 차태평이 강슛을 날렸으나 높이 떴습니다. 18분경 상해팀 골키퍼가 리드카드를 받으며 연변팀은 인원 우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39분경 상해팀이 헤딩으로 선제골을 뽑아내며 앞서 나갔습니다. 0대1로 전반전을 마친 연변팀은 선수 교체 없이 후반전을 시작했습니다. 후반전 연변팀은 여러 차례 공격 기회를 잡았으나 점수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연변팀은 0대1로 패하며 축구협회컵 3라운드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국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0: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광주 작사, 류석 작곡의 내 고향 강촌마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두만강 물소리 노래처럼 들려오고 살구꽃 앵두꽃 향기 넘친 꽃동네 어린 시절 모닥불에 풋강냉이 구워먹고 술래 잡고 씨름하며 뒹굴던 그 마음 아 세월이 세월이 흘렀어도 언제나 그리운 내 고향 강촌마을 마영주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김광주 작사 류석 작곡의 내 고향 강촌마을을 마영주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간을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기능실조, 고령, 만성질환 등 특수군체의 가정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중의약국은 일전에 가정병상서비스 지침 시행을 발표해 가정병상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서비스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족병상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까요? 가정병상 서비스 대상은 원칙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들이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진단이 명확하고 병세가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거주지에서 검사, 치료, 재활과 간호에 적합한 만성질환자 또는 지력장애를 포함한 기능실조, 고령장애 환자입니다. 다음 입원 치료를 통해 병세가 이미 안정됐지만 퇴원 후에도 계속 관찰과 연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말기에 이르러 완화 치료 또는 안정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진단이 명확하고 상태가 안정적인 비위중증,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각 지역의 위생건강행정부문은 실제 상황과 결부해 중점 군체를 두드러지게 하고 의료 안전을 보장하며 의료 업무 위험을 방지하는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가정병상 서비스 대상과 구체적인 수용 병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주민들은 가정병상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약 집에 가족병상 서비스가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가족병상 서비스 능력을 갖춘 기층의료기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는 가정병상 서비스 기관에 병상 개설을 신청하고 의료기구에서 발급한 해당 진료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정병상 서비스 기구는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해 환자에게 가정병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결정합니다. 병상 개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가정병상 서비스 기구는 담당 의사와 간호사를 지정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병상 개설 수속, 서비스 내용, 환자 및 보호자의 책임, 요금 기준 및 서비스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고지한 후 협의 및 사전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합니다. 네, 음식을 조리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식용유입니다. 네, 그럼 식용유는 개봉 후 언제까지 두고 먹어도 될까요? 그리고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아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식용유의 유통기한은 보통 18에서 24개월입니다. 단 이 날짜는 미개봉 상태의 보관기간을 말합니다. 이는 개봉한 가공유를 이 기간만큼 오래 보관한다고 해서 변질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봉하면 식용유 속의 지방산이 산소와 화학적으로 반응해 기름이 변질되고 과산화물, 알데히드, 케톤 및 기타 부산물이 생성됩니다. 2025년 중국 유진은 일반 가정의 일상 식용유 사용 습관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관련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항산화제가 첨가되지 않은 네 가지 일반적인 식용유, 즉 아마씨유, 해바라기씨유, 콩기름, 락화생유의 사용을 조사한 결과 5리터 포장 식용유는 42일에서 63일 사용 후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1리터 포장 식용유는 28에서 56일 사용했을 때 과산화 수치가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5리터 포장 식용유는 42일 내에 1리터 포장 식용유는 28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제안했습니다. 국가식량물자비축국 선전교육센터에서도 여름에는 개봉 후 식용유, 특히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용유를 1에서 2개월 내에 반드시 섭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개봉 후 식용유는 보통 2개월 이내에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식용유를 따로 덜어내어 기름 용기에 담아두었다면 가급적 일주일 이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평소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신체의 허약함 때문일까요? 네, 평소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 네 가지 질병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발안, 즉 피부가 땀샘을 통해 땀을 분비하는 것은 신체가 열을 방출하는 주요한 방식 중의 하나이자 인체가 수분을 배출하는 경로 중 하나로서 체온 조절과 균형에 필수적입니다. 땀을 적당히 배출하는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체내의 대사 산물은 호흡계통, 비뇨계통, 피부를 통해 배출되지 않으면 체내에서 쓰레기를 형성합니다. 그럼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신체의 허약함 때문일까요? 네, 전문가들은 일부 허약한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 반드시 허약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땀을 흘린 후에는 피로감, 추위, 바람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나타나는데 이는 모두 허한의 증상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이런 네 가지 질병을 검사하라고 합니다. 먼저 당뇨병입니다. 고혈당은 자율신경계통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 수면 중이나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땀을 많이 흘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을 때 자주 발생합니다. 다음, 갑상선 기능 항진입니다. 만약 몸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신진대사율이 증가해 체온이 올라갑니다. 시상하부에서 이 신호를 감지하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땀을 더 많이 흘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감염성 질병입니다. 결핵, 에이즈 등과 같은 일부 감염성 질병은 야간 도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면 중 많은 양의 땀을 흘리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땀이 멎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신경장애입니다. 자율신경장애는 식물신경계통장애를 말하는데 국소다한증, 특히 손바닥, 발바닥, 겨드랑이, 허벅지 끝, 및 전신다한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출산, 갱년기 등 호르몬 변동이 심한 시기에 식물신경기능장애에 걸리기 쉬우며 이로 인해 정서가 불안해지거나 땀이 많이 나게 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주변 환경을 서늘하게 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옷을 입으면 됩니다.

0: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목소리)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나에게 당신은 한 장의 신종입니다. 천보리의 사랑이라고 씌어진 너무나 흔한 종이 한 장. 미움도 희미하게 씌어있고 연필이 아닌 잉크로 적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글들.

사랑해란 말 중에서 제일 첫 글자인 사자는 한자의 죽을 사자를 쓰는 것이며 사랑해의 말 중에서 두 번째 글자인 랑자는 너랑 나랑 할 때 랑자를 쓰는 것이며 사랑해란 말 중에서 마지막 글자인 해자는 같이 하자 할 해자를 쓴다는 뜻입니다. 즉 사랑해의 말의 뜻은 너랑 나랑 죽을 때까지 같이 하자 그런 뜻이랍니다. 아무한테나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은 단 한 사람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사람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하는 거랍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 꼭 말하세요. 사랑해. 네, 저도 사랑해라는 이 말 한마디에 이러한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오늘에야 비로소 진정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정말로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와보니까 왜 시간이 이렇게 너무나 빨리 흘러가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돌아보면 우리가 보낼 수 있는 10대, 20대, 30대, 40대 고작 10년씩입니다. 50대도 고작 10년입니다. 그런 당신의 소중한 시간들, 마음이 닿지 않은 곳에 허비하며 보내지 마세요.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받으며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세요 란 말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긴 인생인 것 같지만 짧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기에는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도 가져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사라지면서 정말 이런 말들은 너무나 진짜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끝이다. 돈이 100억 있어도 병원 침대가 집이 됩니다. 자식을 키운다고 내 인생을 버리지 말거라. 다 키우면 제가 할 길을 간다. 배우자가 제일 중요하다. 늙어서 옆에 남는 건 결국 마누라, 남편뿐이더라. 친구가 많아봤자 소용없다.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젊을 때 아끼지 말걸. 멀리 떠나가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세상, 인생. 자존심 버리니까 편하더라. 나이 들수록 체면 차리는 게 제일 피곤한 일이더라. 시간은 안 기다린다. 내일은 없다. 오늘 당장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거라. 네, 아마 많은 분들 또 이 글과 함께하면서 그래, 그렇지 하면서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가고 싶은 곳, 두서 말고 한번 떠나보세요.

사람의 허영심이라는 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비교라는 게 참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마음을 채워주는 위로의 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마세요. 꽃마다 피어나는 계절이 다르듯 당신의 화창한 봄날도 당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자신을 원망도 한탄도 말고 그냥 자신의 맞는 속도대로 천천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만으로도 저는 가끔은 너무 행복하고 아 오늘도 별일 없었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었더라도 그 평범한 일상을 묵묵히 지켜낸 당신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대견한 사람입니다. 너무 완벽해지려고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세요. 조금은 서툴러도 조금은 느려도 괜찮습니다. 실수 없이 내가 맞는 상황에서 나를 잘 알아가면서 걷는 속도,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가끔은 참 모순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 이 돈은요, 사람을 떠나면 휴지 한 장일 뿐인데 사람은 돈을 떠나면 폐인이 됩니다. 독수리는 박수가 없어도 높게 날고 깊은 산 속에 들꽃들은 아무리 감상을 안 해도 향기롭습니다. 하는 일에 누구나 이해를 할 필요가 없고 단지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할 필요는 없고 단지 솔직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도 청소나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네,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평범함 속의 특수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는 잘 버텼다라는 생각으로 알찬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알게 될 겁니다. 잘난 사람보다는 따뜻한 사람이 좋고 멋진 사람보다는 편안한 사람이 좋고 가진 것 많은 사람보다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더 좋다는 걸. 우리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송소라였습니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 마당.

0: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노래 한마당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도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계속으로 김응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 가수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 가능합니다. 칭팅 FM 라디오 앱을 내려받고 검색란에서 연지 중허 광고 자우시행위 검색해서 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길 융합매체중심 APP 연지 롱메이 APP를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들에 배웠던 노래 잊을 수 없는 고향 오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74번, 793-74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네, 이들수 없는 고향 함께 불러봤습니다. 박춘산 작사, 류영근 작곡, 변영화의 잊을 수 없는 고향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74번, 79374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최승화의 하루가 모여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절입니다.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하루가 모여서 한 해가 된다. 하루가 모여서 한 해가 된다. 하루가 모여서 한 십년 되고 하루가 모여서 한 십년 되고 하루가 모여서 한 백년 된다. 하루가 모여서 한 백년 된다. 짧디 짧은 인생길에 금쪽 같은 하루라.

네, 김웅준 작사, 김덕철 작곡의 최승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자, 아래 1절부터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1절 한 번만 더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하루가 모여 하루가 모여 하루가 모여 처음에 낮게 띕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0: 신지역이 아니거나 또 라디오가 없어서 방송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이 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 반복되는 부분. 보람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멋지게. 이렇습니다. 멋지게. 같은 음을 나가는 게 아닙니다. 멋지게 살자. 지에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앞부 아래 두 줄 보겠습니다. 멋지게, 멋지게, 여긴 내려옵니다. 멋지게, 게, 살자. 그렇지만, 마지막 보십시오. 멋지게, 다시 올라갑니다. 멋지게, 게에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명심합니다. 자, 다 같이 2절 불러보겠습니다.

자, 하루가 모여서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립니다.

0: 네, 노래한마당 오늘은 김웅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문서도 자취도 없었다. 눈물 가득한 밤이 같이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름을 바꿔야 했고 너무 많은 사람과 해서 걸을 수 없어도 해야 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반복해 했던 것들. 구멍을 내고 우리가 얻은 것들. 말라리아, 내독, 결핵, 심장병, 우울증. 우리에게 남은 것들. 지워지지 않은 충격. 자식도 집도 없는 텅 빈 자궁. 우리에게

0: 처음 타보는 기차에서 헛개비처럼 흔들리며 달려온 존자도 무릎이 접지르는 것과 같은 극심한 피로를 느꼈다. 지친 나머지 눈 밑에 드리워진 반달 모양의 푸르스름한 빛이 요란히 짙고 도드라져 보였다. 하지만 앞날에 대한 들큰한 환상이 그녀들더러 피로를 잊게 하고 있었다. 떠나오면서 꾸깃꾸깃 접어 소나기에 꼭 품었던 선대를 받은 돈 10원을 이모 앞에 내놓자 이모는 놀라했다. 촌자는 요공 모집에 응했던 자초지종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선대금을 어떡하나 사슴골에 있는 엄마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춘자를 바라보는 이모의 눈길은 착잡했다.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
1: 가나의 원씨로구나.
0: 그동안 팍팍하게 하대했던 일이 생각나는 듯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1: 아재가 매까지게 군다고 섭섭해 마라. 사실 여관빵이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기가 좋은 게 아니다. 매물은 도와주고 싶지만 손님은 지네 들지 않고 또 저 나그네 눈치도 보이고.
0: 미안하다는 뜻 순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리고 치마 말기를 들어 눈곱을 찍었다.
1: 이 돈은 내 직접 사슴골까지 가져다 줄 테니 근심 마라. 언니를 본 지도 꽤 오래됐구나.
0: 미안한 마음이 컸던지 이모는 춘자에게 치마 조골이 한 벌을. 이튿날 그 누구의 배웅도 없이 춘자는 기차역으로 나갔다. 아침 일찍 기차역에 오라고 했다. 공짜로 기차를 태워준다고 했다. 두 번째로 와보는 기차역은 춘자에게는 아직도 낯설고 두렵다. 플랫폼에서 모집책으로 나온 그 멋쟁이 여인네를 찾아 허둥대는 그의 어깨에 누군가 확 매달렸다. 돌아보니 광목이었다.
1: 너 왜 기에 따라 나왔냐? 엄마가 가라든?
0: 춘자가 놀라며 물었다.
2: 엄마 몰래 빠져나왔지롱.
0: 광고기가 하하거렸다.
1: 안 된다. 빨리 돌아가라.
0: 등을 떠미는 춘자의 손을 광고기가 잡아떼며 부둥부둥 우겨댔다.
2: 이제 돈 많이 벌어갖고 돌아가면 엄만 그때야 내 딸 현열하구나 하고 좋아할게다.
1: 안 된다. 날래 돌아가라. 안 그러면 아재는 어섭소리 있는 애를 내가 홀린 것으로 알게다. 날래 돌아가라. 날래.
0: 기억이 말리려드는 춘자를 보고 광고기가 정색한

0: 낯빛으로 말했다.
1: 사실은 료관빵이 잘 안 돼서 우리 엄마 힘들다. 당장이라도 료관빵을 그만두자고 하다가도 정작은 아까봐 내놓지도 못하고 그런다. 내놔봐도 녹이 맞겠다는 사람도 없고 이래지도 저래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다. 이제 내가 돈 제까닥 벌어서 부채보내면 그 료관빵 살릴 수 있지 않겠니?
0: 백치미 같은 단순함만 보이던 광목이가 어쩌다 또박또박 사려 깊은 말을 쏟아내는지라 춘자는 멍하니 그게 재빨리 여다라는 입술을 지켜보기만 했다. 더는 말릴 염을 못했다. 둘은 함께 기차에 올랐다. 이제 여공이 되어 몇 년만 힘을 바치면 엄마를 악바리로 만들고 동네 사람들의 측은한 눈길을 받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춘자는 생각했다. 그리고 훌쩍 사슴골을 떠나고 또 회막동까지도 떠나버린 그 사람에 대한 허망한 짝사랑의 아픔도 잠시나마 지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이 미치자 춘자는 라고라도 할세라 처녀들의 뒤를 바짝 따라 나섰고 정신을 곤두세우고 모집책의 말을 귀에 담았다.

0: 처녀들이 내린 곳은 어느 허름한 가디역이었다. 역사도 없었고 영무원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음음한 안개를 헤치고 솟아오른 내일 곁에 꽂힌 팻말이 이곳도 역임을 알려주는 듯했다. 춘자는 이곳이 어딘지 알아볼 양으로 역사계 팻말을 뜯어보았다. 역의 이름은 중국말로 써져 있었다. 그 중에 한 글자가 돌 석자인 것을 빼고 나머지 글자는 모르는 글이었다. 고향 떠나 얼마나 달려왔는지, 이곳이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갑자기 테마루에 곱송그리고 앉았던 검은 물체가 화드득 날아올랐다. 순자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머리 위에서 안개발을 씻으며 까마귀가 해청맞게 울었다. 그 청승맞은 소리에 순자는 다시 한번 몸을 떨었다.
1: 퇴!
0: 불길하다는 듯 광고기가 세 번 침을 뱉었다.
1: 아침부터 쉬 없이 까마귀냐? 우시!
0: 광고기가 나래지처럼 두 팔 휘저으며 까마귀를 쫓았다. 몇몇 처녀들도 광고기를 따라서 퇴퇴하고 침을 뱉었다.
2: 이곳이 어디지요?
0: 국자가에서 왔다는 소나가 모집책 여인을 향해 물었다. 파마가 풀려 나물광줄이라도 인 듯한 푸석한 머리를 한 그녀는 묻는 말에 아무 응답도 안 했다.
3: 어선 다 왔습니까? 우린 어디로 갈까?
0: 룡들의 촌에서 온 해숙이도 물었다. 역시 묵묵부답이다. 깊이 닫힌 눈꼬리는 대답을 거부하는 듯했다. 그녀가 부시럭거리며 핸드백에서 무언가 끄집어내었다. 담배갑이었다. 담배 한 개를 끄집어내었다. 라이터를 꺼내 딸깍하고 불을 붙여 물었다. 담배를 피우는 여자의 모습을 처음 보는지라 춘자는 희한한 눈길로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여자는 처녀들의 눈길을 의식하지도 않은 채 아무 대답도 않고 담배만 뻑뻑 빨아댔다. 담배 연기가 안개에 뒤섞였다. 그러다 길게 하품을 했다. 허연 설태가 낀 혓바닥이 보였다. 며칠 전 보았던 그 화사하게 아름답던 흰 여성의 형상이 춘자의 눈앞에서 담배 연기처럼 그물그물 사라져갔다.
1: 여기가 어디냐고요?
0: 광고기가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물었다. 하루미가 고개를 휙 돌렸다.
1: 까마귀를 삶아 먹었냐? 소리를 왜 질러?
0: 여자가 제 쪽에서 승질퍼덕 냈다. 얼룩덜룩 분화장이 지워진 얼굴이 시푸르 댕댕하다.
1: 어딘지 다 왔는지 몰라서 묻고 있지 않나요?
0: 국자가게 소나가 다시 한번 따져 물었다. 여인이 새벽의 공기처럼 냉랭하게 대답했다.
1: 아직 멀었다. 가보면 알게 돼.
0: 초여름이라지만 이른 새벽은 아직 온기를 담고 있지 않았다. 날씨마저 음울해 역은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새벽 안개는 찬물에 적신 명주필처럼 온몸에 칭칭 감겨든다. 선뜩한 냉기가 해진 초고리 틈새로 마구 파고들었다. 보따리를 꼭 그려앉은 채 존재는 오스스 몸을 떨었다. 광고기도 추위에 입술이 파랗게 질러 있었다. 춘자는 다가가 그를 꼭 껴안아 주었다. 둘이는 서로를 껴안고 서로의 체온으로 몸을 녹였다. 이때 트럭 하나가 덜컹거리며 강의역으로 들어섰다. 안개 낀 이른 아침이라 트럭은 헤드라이트를 켜들고 있었다. 왕방울 같은 헤드라이트 불빛을 뿌리며 지축을 흔들며 달려오는 트럭은 꼭 마치 미쳐난 황소 같아 보였다. 트럭은 마치 광부라는 맹수처럼 속도를 늦추지 않고 들어왔고 방금 사람을 들이박을 듯해서 처녀들이 비명을 질렀다. 트럭이 처녀들 바로 앞에 와 먼지를 일구며 멈춰섰다. 운전실에서 사람 하나가 덤벙 뛰어내렸다. 날리는 먼지에 기침을 가볍게 기치며 춘자는 그 사람에게 눈길을 주었다. 고쿨진 몸매의 사내였다. 그런데 사내의 옷차림이 이상했다. 모자와 일신이 쑥색의 제복으로 차려입은 사내는 완전 군인 차림새였다. 군복의 어깨 솔기를 따라 먼지가 가느다란 회색줄이 되어 앉아있었다. 모집책 여자가 황급히 태우던 담배꽁초를 던지고는 종종 걸음으로 사내를 향해 다가갔다. 라디오 소설 춘작의 남경 원작 김영 극본 장선자 해설 정소나 배역 김혜연 리림영 최유미 제작의 최림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저는 파란색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 커튼과 이불은 물론 화장실 타일까지 모두 파란색으로 맞췄습니다. 당연히 평소 입는 옷과 신발, 장신구들도 파란색 계열이 많습니다. 제가 이토록 파란색을 좋아하는 걸 잘 아는 남편이 한 번은 출장을 다녀오며 파란색 원피스를 선물로 사다 줬습니다. 일하러 갔다 오면서도 제 생각을 하고 선물을 챙겨온 모습이 너무 고맙고 감동되어 기쁘게 포장을 뜯어봤는데 글쎄 색깔이 파라댕댕한 원피스였습니다. 원피스를 보는 순간 제 얼굴은 살짝 굳었지만 제가 좋아할 거라 기대하는 남편이 실망할까봐 곧바로 웃는 얼굴로 옷을 꺼냈습니다. 세상에 고운 파란색은 얼마든지 많은데 왜 옷 만드는 공장에서 이런 파라댕댕한 색으로 옷을 만들었을까? 분명 매장에 예쁜 옷이 많았을 텐데 남편은 왜 이런 파라댕댕한 옷을 고른 걸까 하고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지만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하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고 남편에게 어때? 예뻐? 하고 물으니 남편은 흡족한 표정으로 정말 예뻐. 내가 참 잘 사왔지? 하며 무척 만족해 했습니다. 차마 마음에 안 든다고 하거나 바꿔오라고 말도 못하고 저는 억지로 정말 예뻐라고 답한 뒤 옷을 벗어 옷장에 고이 간직했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3년이 흘렀고 당연히 그 뒤로 한 번도 꺼내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파라댕댕하다입니다. 빛깔이 천한 맛이 나게 파랗다라는 뜻입니다. 색상이 촌스럽고 어색하며 보기에 불편하고 천한 느낌을 주는 파란색을 말합니다. 파라댕댕하다는 또 얼굴 기색이나 행동이 성이 나서 녹이 등등하고 냉랭하다는 뜻도 있는데요. 화가 난 감정이 겉으로 그대로 드러나 부드러운 기색이 없고 거친 느낌을 주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얼굴이 화가 나서 거무락 푸르락 변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파라댕댕한 모습이 아닐까요? 얼마 전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기도 하고 하하호호 웃으며 즐겁게 놀았는데 키가 좀 큰 두 남자아이가 점차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한 아이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큰 소리를 지르며 행동까지 파라댕댕해지더니 급기야 상대방 아이를 때리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부모들이 말리러 다가가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파라댕댕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주변에서 놀던 다른 아이들도 놀라 슬슬 부모를 찾아 흩어졌습니다. 파라댕댕하다는 단어는 색상의 천함과 사람의 성급한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우리말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예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

0: 지시가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이강 총리가 북경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0: 조락재 위원장이 그루지아 의장과 회담했습니다.
1: 세계보건기구가 연 10년째 이른바 대만 관련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0: 뉴스에어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습금형 정수기가 최근 조락 4.1과학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때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금형 정수기는 중국 조락 4.1과학의 자주적 지식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중국의 질문, 세계 질문, 이민의 질문, 시대 질문에 더 훌륭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철학사회과학전선 근무자들은 습금형 정수기의 중요한 지시는 철학사회과학에 대한 깊

0: 높은 중시를 충분히 구현하고 철학사회과학의 고품질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참잡게 관찰하고 철학사회과학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개척하며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위해 더 많은 지혜와 힘을 이바지해야 합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18차 당대회일에 철학사회과학전선은 당장의 결책과 포치를 참답게 관찰 실시하고 두 가지 결합을 견제하며 지식혁신, 리론혁신, 방법혁신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가치는 연구성과를 내놓아 당과 국가사업의 전반 국면을 위해 유력하게 봉사해왔다고 표했습니다. 중앙당학교 국가행정학원 과학사회주의 교육연구부 주임 동진환은 당학교는 반드시 시종일관 올바른 정치 방향과 학술 방향을 따라 전진하며 당의 의식형태 사업의 중요한 최전방 진지를 확고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의 혁신이론의 체계화와 학류화 연구와 해석을 추진하고 짙은 학술 분위기를 조성하며 학술적 성실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과 전환을 추진하는 면에서 당학교 3일꾼들은 책임감을 갖고 실제적 업적으로 당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당을 위해 대책 건의를 내놓아야 합니다. 습금형 정석이가 2016년 5월 17일 초락사회과학 실무좌담에서 한 중요한 연설을 떠올리면서 청와대학 중공당사 당건설연구원 소기총 부원장은 관련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말해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이 키를 잡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적 인도를 견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의 중요한 지시는 우리에게 전진 방향을 제시하고 근본적 존칙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교육과 과학연구 일선에서 초락사회과학 연구 분야에 깊이 뿌리내리고 이론 연구와 해석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초락사회과학 고품질 발전에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명나사회과학원 사회학법학연구소 연구원 리보평은 청석에는 초락사회과학 발전에 대해 아주 높은 평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리보평 연구원은 서부지역의 발전은 초락사회과학에 대한 수요가 아주 절실하다고 추정했습니다. 초락사회과학 발전에 대한 명하의 구체적 요구, 초락사회과학 발전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를 깊이 있게 조사 연구하고 명하의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과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화를 위해 초락사회과학의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습금형 정석이는 새로정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당의 전면적 시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며 당의 혁신 이론의 체계화 학류화 연구와 해석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초락 사회과학의 자주적 지식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중국의 질문, 세계 질문, 이민의 질문, 시대 질문에 더 훌륭한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철학사회과학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힘써 개척하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더 많은 지혜와 힘을 이바지해야 합니다. 할빈공업대학 막소주의 학원의 염금홍 교수는 총속의 중요한 지시는 사회과학 사업의 발전과 이론에 따른 인재육성 사업의 전진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각적으로 네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을 학술적 사명으로 삼고 교수 실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학술 연구에서 난제를 해결하며 막소주의 이론과 인공지능 등 학문의 교차 융합을 촉진하고 연구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서한교통대학 막소주의 학원 박사 연구생 우강강은 총속의 중요한 지시와 요구를 관철하려면 우선 당의 혁신 이론을 학습하고 연구한 것을 선차적 임무로 삼고 개인의 학술 방향을 국가 발전의 전반적 국면과 학과 건설의 수요에 용납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철학 사회과학의 자주적 지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춘의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북경 외국어대학 막소주의 학원 왕만천 부원장은 외국어대학은 막소주의에 대한 연구와 해석, 선전과 전파의 독특한 진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특색의 철학사회과 구축을 추진하려면 중국 특색, 중국 품격, 중국 기상을 갖춘 학과체계, 학술체계, 발언체계 등 면의 건설을 강화해 세계가 중국을 더 잘 료해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1: 중공정책지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인 리강 28일 북경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신질 생산력 발전과 현대화 산업체계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론술과 지시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0: 인공지능과 선진 제조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며 혁신 발전을 견지하고 응용 방향을 각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로봇의 교체와 성격을 적극 촉진하고 인공지능이 제조업의 전방위적이고 심층적으로 힘을 부여하도록 힘써 추진하며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과 새로운 우세를 다그쳐 육성하고 형성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선후회 북경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 유한회사, 쇼미자동차 과학기술유한회사를 방문하고 지능형 로봇의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와 다양한 장면의 제품 응용과 전시를 참관하고 생산 작업장에서 스마트 제조와 품질 검사 등 상황을 료해했습니다. 이강 총리는 대형 모델, 고급 제조, 신소재 등 신기술을 종합적으로 직접한 지능형 로봇은 인공지능과 선진 제조업의 융합과 발전에 중요한 단체라고 표했습니다. 기초연구와 핵심 기술 공략, 첨단 기술 탐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기술 혁신과 산업 서비스 플랫폼을 서둘러 구축하고 완제품과 핵심 부품, 지능형 결책과 제어 시스템 등 분야의 혁신 돌파를 다그치며 지능형 로봇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과학기술의 생명력은 응용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능형 로봇 산업은 발전 공간이 크므로 초대형 규모를 자랑하는 시장, 완비화한 산업사슬, 풍부한 응용 장면 등 우세를 발휘하고 대규모 설비 갱신과 최초 장비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활용하며 정부 부문, 국유기업 등이 응용 장면을 개방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전제로 지능형 로봇의 대규모 응용을 지지하고 실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개진하고 발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강 총리는 당면 인공지능과 선진 제조업이 심층 융합하면서 생산 제조 모식과 산업 형태를 근본으로 바꾸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전통 산업을 개조하고 승격시키며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을 힘써 육성해야 합니다. 4세대 스마트 제조를 다그쳐 발전시키는 한편 표준 선도, 인재 지원,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산업별 대형 모델과 지능체 개발 응용을 지지합니다. 4세대 지능형 장비와 제품의 연구 개발을 고무하고 중점 업종을 디지털 지능화 전환을 분류해 추진하며 응용 서비스 업체를 발전시키는 한편 산업 체계의 전반적 비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기업의 혁신 주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영국
1: 홍 주석과 그루지야 지도사의 전략적 인도 하에 양국은 전략 동반자 관계를 건립했고, 쌍무 관계는 고품질, 전방위적. 조락제 위원장은 중국 전국인들은 그루지야 의회와 함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조문위원회 량자 5호 서서 인대 대표와 의원 간의 5호 왕래를 강화하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립법, 감독사업, 지속가능 발전, 생태 문명 건설 등 의제를 둘러싸고 교류와 상호 참조를 전개하고 쌍무 실무 협력을 위해 량완 법치 환경을 조성하길 바랍니다. 조락제 위원장은 또 중국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과 국가발전계획법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파푸 에슈빌리 의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는 그루지아는 중국과 함께 양국 간 전략 동반자 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진하고 국제법과 국제 질서를 공동 수호하린다고 표했습니다. 그루지아는 일대로 공동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경제, 무역, 문화 등제 분야에서 쌍무 협력을 강화하길 바랍니다. 그루지아 의회는 중국 전국인들과 함께 우호 교류를 심화하고 양국 간 진선적 민심 기반을 다지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립법 기구의 힘을 기여할 것입니다.
0: 전국정협주석 왕호닝이 18일 북경에서 그루지아 파푸에 슈빌리 의장을 접견했습니다. 왕호닝 정협주석은 중국과 그루지아는 진실하고 믿음직한 좋은 친구라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그루지아와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근본적 준칙으로 삼고 서로 핵심 利益에 관한 문제에서 확고히 지지하고 서로 존중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통 분야와 신흥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 확대하고 서로에게 신뢰를 가져다 주며 인문 교류를 밀접히하고 서로 익숙하고 친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1: 홍원 부총리인 정철상이 최근 선화유 북경 하북 내몽골에서 연산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정철상 부총리는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15차 5개년 전망 계획 요강에 따라 포괄 설계와 과학적 기획을 강화하며 전국 일체화 연산력 네트워크 구축과 집약적 고효를 이용

0: 을 추진해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경 인공지능 공공 연산력 센터와 내몽골 클라우드 연산력 자원 관측 조종 플랫폼에서 정설상 부총리는 연산력 시설 계획에 관한 설명을 정지하고 연산력 자원 조정 등 상황을 자세히 요해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연산력은 국가 종합 공력의 중요한 구현이므로 총체적으로 배치하고 질서 있게 건설하며 공급과 수요의 적합성, 연산력과 전력의 협력을 중시하고 전국 단일 네트워크 형성을 다그치 한다고 표했습니다. 연산력 관측과 조정을 강화하고 분산된 자원을 통합 이용해 다원화, 연산력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당면 디지털 지능화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립 자강을 견제하고 량원 혁신 생태계를 형성하며 핵심 기술 공략을 추진하고 표준과 규범을 제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사용 가능해서 사용하기 좋은 수준으로 빠르게 나아가도록 추진해 발전 주도권을 소중히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시장 수요에 따르고 서비스 모델을 혁신하며 연산력의 품질 향상과 효율 증대, 보편적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동반 풍력 자원과 태양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내몽골에서 녹색 전력은 비중이 높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내몽골 전력 그룹과 중금 데이터 울란차보 무탄소 연산력 기지를 방문하고 연산력과 전력의 협력, 저탄소 연산력 발전 등 상황을 요해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연산력의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에너지 공급에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다며 에너지 자원 배치와 연산력 시설 건설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전력으로 연산력을 강화하고 연산력으로 전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내 전력 시스템의 활용을 지지하고 녹색 전력의 직결을 탐구하며 에너지 절약 기술을 널리 보급하고 지능형 에너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연산력 통합 네트워크 발전의 녹색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올 들어 국제 에너지 시장에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에너지 공급 안정과 가격 요지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에너지에 대한 생산과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 사회의 안정한 운행을 확보해야 합니다.
1: 한전 국가보조석이 18일 북경에서 열린 2026 글로벌 무역투자촉진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발표했습니다. 한전 보조석은 현재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세계경제와 무역질서가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 어느 나라도 홀로 무사할 수 없다며 단결과 협력, 개방과 포용을 견지하는 것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신념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전진하며 새로운 기회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며 적극적으로 리행하고 공동론의, 공동건설, 공동향유를 견지하며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고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확고히 수여합니다. 한전 부주석은 올해는 중국의 15차 5기는 전망계획의 원년이라며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인류 경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각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계속해 뿌리를 내리고 발전하기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무역촉진위원회가 주최하는 글로벌 무역투자촉진정상회의는 올해로 5회 연속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주제는 새로운 것을 향해 나가며 미래를 연결하자입니다. 외국 정부 부문, 국제기구, 경제기구, 외국 업계협회 상회, 글로벌 무역촉진기구, 중외기업 대표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한정 부주석은 행사에 참석한 에스파냐 제2부총리 겸 노동사회경제부 장관 디아스를 만났습니다.
0: 중공정 방공청이 최근 중국 공산당 당원 발

0: 높이합니다. 정치적 기준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육과 양성을 강화하며 사상적 입당을 옮겨게 하여 발전 대상의 입당 동기, 정치적 자질, 현실적 행동을 엄격히 심사하고 정치적 심사를 심층적으로 진행하여 입당 관문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당문대호 구조를 최적화하고 청년과 산업, 노동자, 농민, 지식인 중에서 당문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며 신흥 분야에서의 당문 발전 사업도 잘 수행하여 기초를 더 튼튼히 다짐으로써 당의 호소력, 응집력, 영향력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합니다. 이 세칙은 발표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1: 국무원 보도 판공실이 18일 소식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첫 4개월 동안 국민경제는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이 중 첨단기술 제조업은 12.6% 성장하여 고도화된 제조업이 성장 안전의 주춧돌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를 보면 1월부터 4월까지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1.9% 증가했고 서비스 소매액은 5.6% 증가했습니다. 특히 료행 자문, 임대 서비스, 교통 출행 서비스, 스포츠와 레저 서비스 부문의 소매 총액이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대외무역의 경우 1월부터 4월까지 화물 수출입 총액은 14.9% 증가했으며 전기차와 풍력 발전 설비 등 친환경 제품의 수출액은 40% 이상 급증했습니다. 국가통계국 보도대변인이며 총경제사이며 국민경제종합통계사 사장인 부른휘는 4월 경제특점을 생산공급의 지속적인 증가, 취업과 물가의 전반적인 안정, 발전동력의 최적화와 고도화, 회복력과 활력의 지속적인 발현으로 요약했습니다. 부릉희 대변인은 특히 신질 생산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릉희 대변인은 첨단 제조업의 경우 비행기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25.7%, 생물의약품 제조는 12% 증가하는 등 좋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의 침투가 빨라지면서 전자정보통신 등 업종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0: 호남과 광주에서 폭우와 홍수, 지진 등 재해가 발생한 후 국가재해방지조감위원회 방공실과 응급관리부, 국가식량물자비축국이 18일 호남에 중앙재해구조물자 18,000건을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광주의 중앙재해구조물자 10,000건을 조달한 데 이어 5,000건을 추가 조달해 재해를 입은 대중들의 배치와 구조 그리고 기본 생활을 지원했습니다. 강우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각지 각 부문은 재해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서 류수는 19일 0시에 홍수 방지 4급 비상 대응을 가동했습니다. 18일 저녁 9시 44분 료도시 류남구에서 리히토 규모 5.2 지진이 재차 발생하면서 류남구 라카촌의 가옥 한 채가 무너지고 봉산촌에는 락석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지진 발생 지역에 가설한 临시 대피소는 99개, 대피한 대중은 4천 명 이상입니다. 광서 류도시 체육센터와 여러 주차장은 현재 무료로 개방한 상황입니다. 류남구 당면에 서기 소원은 여진과 재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부상자 치료, 군중 대피, 위문 사업을 참답게 진행하고 물자 보장 등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위험 부담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기 전에 주민들이 자해로 거처에 돌아다니거나 기타 위험한 구역에 가 새로운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한편 안전 위험 부담 요소를 철저히 제거해 이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보할 것입니다. 호남성 성문현은 연일 지속된 극단적 강우 날씨 때문에 18일 저녁 7시까지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연락 도절된 상황입니다. 현재 대피한 주민은 18,406명이며 재해 지역 주민들의 기본 생활은 안정적입니다. 송문현 응급관리국 양연국 국장은 통신과 일부 도로, 전력 등에 대해 긴급 보수를 진행하고 호남성에서 조문구조팀 100여 명을 파견해 지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17일부터 18일까지 호북성 은시주 선은현 사도구진 백수하천 상류에 홍수 사태가 나타나면서 백수하천 주변의 여러 가옥이 물에 잠기거나 무너지고 도로와 통신을 된 후 현지에서는 대중 287명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18일 저녁

0: 8시까지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연락 두절된 상황입니다. 응급구조사업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허브경주는 18일 중심 구역에 대해 생산과 작업, 경영활동, 운송수업을 중지시키고 재해구조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경문시 사양현 기산진과 조회 교수는 조민위원회와 학교에 림시 대피소를 설치하고 식수, 식품, 이불 등 기본 생활물자를 제공했습니다. 사양현 기산진 당청풍 부진장은 응급구조대원 300여 명을 동원해 저지대 주민과 독거로인 등 군체에 대한 배치사업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뉴스입니다. 상무부 등 6개 부문이 출국 세금 환급 조치를 강화하고 입국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조건을 갖춘 더 많은 상가가 세금 환급 상가로 등록되도록 동의하고 즉시 구매, 즉시 환급 서비스를 최적화하며 즉시 구매, 즉시 환급의 지역 간 상호 인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0: 국가통계국이 18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4월 1선 도시의 신규 상품주택 판매 가격은 전월 대비 0.1% 상승했으며 중고주택 판매 가격은 전월 대비 0.4% 상승해 상승폭이 전월과 같았습니다.
1: 국가우선국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중국 택배 발전 지수는 444.4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하며 업계의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택배 기업들은 스마트 로봇견, 드론 등 스마트 장비를 적극 도입하여 제철 농산물의 상향 운송을 강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0: 국가철도국이 18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해 첫 4개월 동안 전국 철도는 누적 17억 2,700만 톤의 화물을 운송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수치입니다.
1: 제70차 세계보건대회가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했습니다. 대회는 일부 국가가 제기한 이른바 대만을 관찰원 신분으로 세계보건기구에 참여시키는 제안을 대회 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연 10년째 이른바 대만 관련 제안을 거부한 것입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담화를 발표하고 중국 대만 지역을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기타 국제기구에 참여하게 된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며 반드시 한계 중국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이른바 대만 독립은 통하지 않으며 이른바 독립을 도모하려는 도발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창기였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心真波罗蜜。
1: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내외첫점문제와주요한사건사변에대한보도와논평을전해드리는중앙방송전국심층보도시간입니다저는프로진행을맡은조일단입니다오늘은먼저학습시간코너를보내드리고중화민족공동체를구축하고새로종에서분별하자시간에는40년간의지속적인분투로생태환경을개선한내몽골정수하현의경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그리고 AI 로말씀드리는뉴스추적시간에는제17진보츠와나지원중국의료팀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여러분들의많은애청부탁드립니다먼저학습시간입니다박민걸기자가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길에서전진하고
0: 배움의전당에서진보하는학습시간
4: 일대일로공동건설의질높은발전에서끊임없이새로운성과를이룩하도록추진하자2021년11월19일이글은습근평이제3차일대일로건설좌담회에서한연설의요지입니다오늘은두번째시간입니다새로운협력분야를안정적으로확대해야합니다건강녹색디지털혁신등새로운분야에서의협력을안정적으로전개하고협력의새로운성장점을육성해야합니다방역관련국제협력을강화하고계속하여일대일로공동건설관련국가를능력껏도와주어야합니다개발도상국의에너지녹색저탄소발전을지원하고녹색저탄소발전에관한정보공유와능력건설을추진하며생태환경및기후정비관련협력을심화해야합니다디지털분야에서의협력을심화하고실크로드전자상거래를발전시키며디지털협력구도를구축해야합니다과학기술혁신행동계획을잘실시하고지식재산권보호관련국제협력을강화하며개방적이고공평하고공정하고비차별적인과학기술발전환경을조성해야합니다새로운발전구도의구축을위하여보다잘복무해야합니다새로운발전구도의구축과일대일로공동건설을통괄적으로고려하여계획하고새로운주력점에초점을맞추고새로운연결점을만들어내야합니다각자특색을지니면서상호보완되는원활하고안전한육상통로를서둘러보완하고해상배치를최적화하여국내순환과국제순환을원활히하는데강력한지원을제공해주어야합니다산업사슬과공급사슬의원활화와상호연결및소통을강화하고공급원의다원화를추진해야합니다대표적인프로젝트의질적수준을향상시켜야합니다민생프로젝트는일대일로공동건설관련국가인민대중의획득감을신속히향상시킬수있는중요한경로이므로통괄적인계획을강화해대중의염원을잘반영하고인심을결집시킬수있는협력성과를보다많이내야합니다위험예방통제를전면적으로강화해야합니다위험예방통제제도를실행하고기업의주체적책임과주관부문의관리책임을명확히하고구체화해야합니다경유해프로젝트의위험에대하여전천우석조기경보와평가를진행하는종합서비스플랫폼을모색구축하여적시에조기경보를하고정기적으로평가를진행해야합니다해외리익보호국제반테러리즘안전보장등기제의협동과협력을강화하여야합니다방역과일대일로공동건설관련협력을통괄적으로추진하고경유해인원의생명안전과심신건강을전력적으로보장하며 예방 통제 조치의 정밀성을 높이고 노동자 고용 수요, 인원 교대 귀국, 물자 공급, 자금 지원 등을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국민들이 자각적으로 현지의 법률을 준수하고 현지의 풍속 습관을 존중하도록 교육, 인도해야 합니다. 체계가 완비화된 부패 척결 관련 소비의 법률 및 법규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국제 부패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각 부류의 기업은 경영 행위를 규범화해야 하며 절대로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규율 및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하여서는 발견하는 족족 엄숙히 처리해야 합니다. 통괄적인 조류를 강화해야 합니다. 당의 중앙 집권적 통일 영도를 견지하여야 하며 영도 소조는 중대 교획, 중대 정책, 중대 프로젝트, 중대 문제, 연간 중점 업무 등에 대한 조류

0: 과 감독을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관계 부문은 1대1로 공동 건설 사업을 중요한 의사일.
1: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나라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여론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여론정에서 분발하자. 오늘은 40년간의 지속적인 분투로 생태 환경을 개선한 내몽골 중수하현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 이곳은 바람이 불면 황사가 하늘을 가리고 비가 오면 홍수가 집터를 삼키던 생태 사각지대였습니다. 사막화가 심각하고 산림 피복률은 0.1%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숲과 초지가 울창하고 산천이 푸르른 오아시스로 변했습니다. 40년 동안 변함없는 수월을 통해 사막에서 녹색을 찾아내고 녹색으로 불을 창조하면서 중수하현은 생태 우선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막을 다스리고 현을 진흥시키는 길을 모색해냈습니다. 중수하현 림업처원국 사핵을 국장에 따르면 수십 년간의 공락으로 전현의 생태 반도는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현 전체 림지 면적은 총 면적의 35.34%를 차지하는 99,500헥타르에 달하고 산림 피복률은 20.62%까지 올랐습니다. 초지 면적은 총 면적의 35.66%를 차지하는 10만 500헥타르에 달했으며 초원 종합 식생 피복도는 50% 안팎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생태 장벽이 강화되고 녹색의 바탕이 더욱 두터워지면서 한때 척박했던 황토고원은 생기 넘치는 생태적인 고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러한 생태 기적의 배후에는 대를 이어온 사막 퇴치면의 혼신이 있었습니다. 북보향의 간부였던 로조누는 주민들 사이에서 녹색 우공으로 불리웁니다. 1970년대 후반 민둥산과 모래바람이라는 난관 앞에서 그는 자발적으로 사막 퇴치 기치를 적혀들고 솔선수범하여 식수조림을 진행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산봉우리 서기로 불렸습니다. 당시에는 물과 흙이 부족하고 바람이 세차 나무 심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는 민병조림 돌격대를 조직해 산에서 먹고 자며 숲을 가꾸었습니다. 그는 묘목 생산과 조림 병행, 전문가와 조민 협력 모델을 혁신적으로 도입했으며, 방아산, 수초구, 구자상 등 민둥산에 유송, 락엽송, 개소나무, 산사나무 등 내근성 수종을 심으며 황무지를 녹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북보향로인 장리충은 감에 젖어 그때 우리는 로석이를 따라 날이 밝아지기 전에 산에 올라가 해가 져서야 돌아왔다면서 손이 트이고 발에는 물집이 생겼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로석이는 산이 푸르러야 사람이 편히 살수 있다고 했기에 우리는 그를 따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으면서 민둥산의 희망을 심었습니다. 1979년부터 1986년까지 로존후는 대원들을 이끌고 19,800여 모의 조림을 완수했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6만 여모의 나무를 심어 160여 개의 골짜기가 모두 녹색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그는 여전히 산림을 순찰하면서 그럴 수 있는 한 자손들을 위해 이 녹색을 지켜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소박한 맹세를 평생 실천한 그는 우봉이 산을 옮기는 의지로 정수와의 사막 퇴치의 길을 조명했습니다. 현재 초록색으로 물든 산을 바라보는 주민 원화는 예전엔 바람만 불면 입에 모래가 들어왔지만 지금은 문만 나서면 나무가 있고 고개를 들면 불은 보존했습니다. 건조한 야산에는 산자나무와 살구나무를 심어 생태와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거두었습니다. 현재 북보천에는 길이 20km

0: 넓이 10km의 생태 림대가 형성되어 사계절 내내 생기를 띠고 황사와 홍수세를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30년간 큰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막화 토지는 옥토로 변했고 친환경 산업이 동시에 흥하여 많은 가구들이 연간 3만 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올려 환경 보호와 수입 증대가 동시에 현실로 되었습니다.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던 곳이 울창한 숲으로 변하고 생태가 취약하던 곳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했습니다. 40년 계속된 분투 끝에 청수하회는 민둥산에 녹색옷을 입혔고 전국 녹화모범현, 전국 생태건설 공헌 선진 집단 등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1: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우울해?
2: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3: 엄마, 배가 아픈데요?
2: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3: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2: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3: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2: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1: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3: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1: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2: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후 의아이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1: 뉴스 초장.
2: 아침 8시가 다 지난 시각 보츠와나 수도 가보론에 위치한 마리나 공주병원 산부인과 진료실 밖 대기석은 이미 예비 엄마들로 가득 찼습니다. 진료실 안에서는 중국 복건 제17진 보츠와나 의료지원팀 산부인과 라금 명주인이 현지 젊은 의사들과 함께 초음파와 도플러, 심음 측정기 등 검사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책상에는 이미 환자들의 병력서가 두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보츠와나 최대 국립병원인 이곳은 전국 각급 병원에서 송부된 환자들을 받으며 다수의 위급 중증 환자 치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특히 산부인과는 극도로 다망했습니다. 오전 내내 30여 명의 임산부를 진료한 뒤 라그명 주임은 병력서를 정리하며 외래 진료는 일상 업무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료는 오후 5시쯤에야 끝나고 밤에는 당직 근무를 서면서 언제든 응급수술에 투입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한 응급 사례는 탯줄 탈출과 태아 심박수 이상 증세를 보인 환자였습니다. 라그명 주임은 진단 후 다학제 의료진이 수술 준비를 마치고 태아를 무사히 분만하기까지 단 7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수술 결정부터 태아 분만까지의 시간은 산부인과의 응급 제왕 절개 수술 역량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세계보건기구는 30분 이내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과거 마리나 공주병원의

0: 이즈 2의 평균 소요 시간은 1시간을 넘겼습니다. 라그명 주임은 산부인과 응급 상황에서 시간은 곧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중국 국내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산부인과 과장이었던 바야디 화상과 협력해 신속 대응팀을 조직했습니다. 산부인과 마취과, 중환자실 등 협력 과정을 정비하고 야간 비상훈련을 중점 강화했습니다. 지속적인 조율과 최적화 끝에 해당 병원의 수술 결정부터 태아 분만까지의 시간은 25분 내지 30분 수준으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라그명 주임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수술을 집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도 일련의 시스템이 이곳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81년부터 중국 보건성은 누적 17차례에 걸쳐 500여 명의 의료진을 보츠와나에 파견했습니다. 제17진 의료지원팀 법만동 팀장에 따르면 2024년 7월 45명의 대원들이 보츠와나에 도착한 후 가보론의 마리나 공주병원과 두 번째로 큰 도시 프랜시스타운의 응가모델레 종합병원에 나뉘어 파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2년간 의료팀은 진료 18만여 건, 수술 5천여 건을 수행했으며 7차례 무료 진료 활동을 펼치고 1,000여 명의 현지 의료진을 양성했습니다.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며 생명을 구하고 국경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중국 의료지원팀 정신의 고무 아래 제14진 의료지원팀 수술실 간호사였던 장기는 2024년 다시 한번 보츠와나 땅을 밟았습니다. 응가모델레 종합병원에서 장기와 함께 근무했던 외과 의사 퉁이산 투엘로는 여기서 그녀를 다시 만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지 병원이 소모품 부족이나 정전 등 어려움에 자주 봉착하지만 장기는 매번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전용 소모품이 없으면 즉석에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거즈를 복강경 수술용 거즈로 재단하고 의료용 장갑을 검체 봉투로 개조하며 수술 중 무영 등 전원이 나가도
1: 꼭지를 제대로 닿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부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승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송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안녕하십니까? 염전의 창 프로입니다. 왕청현, 왕청진, 사남촌의 용묘 비닐하우스에 들어서니 남태 모판에서 파릇파릇 생기가 넘쳤고 자람새가 좋은 고추, 가지, 도마도 등 남태 모종이 가지런히 배열되어 옮겨 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책임자는 봄철 모종 육성과 포트 작업 시간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에 영양포트를 만들고 흙을 담는 작업을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농사철에 대비해 미리 온돌에서 육묘를 시작하고 세심하게 보살핀 결과 3월 중순부터 남재 모종에서 싹이 돋아나고 3월 20일부터 모종을 옮겨 심기 시작했으며 4월 20일 전에 옮겨 심기를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종은 정비단 관리와 보호를 거쳐 5월 10일부터 육속 시장에 출하하게 됩니다. 주로 발급되며 무료로 모종을 공급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조치는 왕청진에서 올해 늘학 경제를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왕청진 당위와 정부는 당근설로 인수를 하고 정부에서 주도하며 농가들이 참여하는 모직을 견지하면서 농가들이 집 주변의 유휴 자원을 활성화하도록 인도하고 무료로 모종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재배 원가를 낮추어 더 많은 농민들이 집문 앞에서 수입을 증가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왕청진에서 늘학 경제는 이미 늘학 재배, 검종기버섯 대리 양식, 뜨락 양식 등 다운화 발전의 량환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육묘 비닐하우스의 생기 넘치는 남새 모종에서 여러 촌의 농가 뜨락에서 규모가 커져가는 작은 남새밭, 양식장에 이르기까지 작은 뜨락은 소득 증가의 활기를 꾸준히 분출하고 있습니다. 파르스름하게 자라난 남새 모종은 농가들의 풍작의 기대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강도를 끊임없이 확대하는 한편 신고 절차를...

습관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슈퍼에서 물 한 병을 사고 제 시간에 맞춰오는 버스에 올라 교통카드를 찍고 신호에 따라 움직이다가 무사히 내려서 집으로 향하는 어찌 보면 평범한 매우 당연한 그런 시간의 시작입니다. 이 당연한 일상이 알고 보면 누군가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가끔은 잊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고 20

24시간 가게 문이 열리고 버스며 카드며 신호등 시스템까지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평범한 일상까지 올 스톱인데 말입니다.

저 PDFM 비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Not a Bedding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PDFM 데이트 오늘은 네, 마음의 소리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도 다양한 네,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도 재밌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주제 먼저 공개할게요. 네, 오늘 주제는 바로 과한 맞장구 이런 주제입니다. 네, 과한 맞장구. 네, 리액션이 과해서 그리고 맞장구가 과해서 생긴 에피소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식 계정 FM88ZHAOPD 그리고 제개미챗 조일광 한우병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 네, 주제는 관, 맞장구, 이런 주제로 준비했고요. 오늘 첫 번째 참여 문자가 도착을 했네요. 네, 안녕하세요. 친구 결혼식 날, 제가 친구보다 더 많이 울어서 오해받았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너무 오해라면 오해고, 또두 분의 우정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친구도 조금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남자친구랑 싸울 때마다 저한테 늘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친구 편을 들어줬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둘이 화해하고 나서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전화 받기도 꺼려집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뭔가 누구 편을 드는 것보다 친구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을 겁니다. 네, 그래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의 우정에도 뭐 별다른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 주제는 과한 맞장구, 과한 리액션에 관한 에피소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도 나름 조용하고 말 못하는 편.

있는데요. 저희 동료 중한 명은 리액션이 그렇게 갑니다. 네, 저희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도 과하게 웃고 또 과하게 맞장구를 쳐주는 겁니다. 저도 당연히 이런 점들은 조금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저는 잘안 되더라고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누구에게나 뭐 장단점이 꼭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또 맞고 모든 것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또 하는 일에 대해서 네, 열심히 일하고 하시면 그래도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주필 FM 데이 오늘 또 마음의 소리 코너 여러분들과 함께한 사이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저는 아쉽지만 이만 인사드리겠고요. 또 오늘도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따뜻한 또봄 날씨 마음껏 이제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당신은 한 장의 혼자 들기엔 너무나 무거운 그 종이 한 장. 네, 오늘 해피뮤직은 신명조 씨에게 당신의 의미란 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사랑해 란 말 중에서 제일 첫 글자인 사자는 한자의 죽을 사자를 쓰는 것이며 사랑해의 말 중에서 두 번째 글자인 랑자는 너랑 나랑 할 때 랑자를 쓰는 것이며 사랑해란 말 중에서 마지막 글자인 해자는 같이 하자 할 해자를 쓴다는 뜻입니다. 즉 사랑해의 말의 뜻은 너랑 나랑 죽을 때까지 같이 하자 그런 뜻이랍니다. 아무한테나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은 단 한 사람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사람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하는 거랍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 꼭 말하세요. 사랑해. 네, 저도 사랑해라는 이 말 한마디에 이러한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오늘에야 비로소 진정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하게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정말로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와보니까 왜 시간이 이렇게 너무나 빨리 흘러가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돌아보면 우리가 보낼 수 있는 10대, 20대, 30대, 40대 고작 10년씩입니다. 50대도 고작 10년입니다. 그런 당신의 소중한 시간들, 마음이 닿지 않은 곳에 허비하며 보내지 마세요.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받으며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세요 란 말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긴 인생인 것 같지만 짧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기에는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도 가져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사라지면서 정말 이런 말들은 너무나 진짜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끝이다. 돈이 100억 있어도 병원 침대가 집이 됩니다. 자식을 키운다고 내 인생을 버리지 말거라. 다 키우면 제갈. 네, 아마 많은 분들 또 이 글과 함께 하면서 그래 그렇지 하면서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가고 싶은 곳 두서 말고 한번 떠나보세요.

사람의 허영심이라는 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생길 별일 없었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었더라도 그 평범한 일상을 묵묵히 지켜낸 당신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대견한 사람입니다. 너무 완벽해지려고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세요. 조금은 서툴러도 조금은 느려도 괜찮습니다. 실수 없이 내가 맞는 상황에서 나를 잘 알아가면서 걷는 속도,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가끔은 참 모순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 이 돈은요, 사람을 떠나면 휴지 한 장일 뿐인데 사람은 돈을 떠나면 폐인이 됩니다. 독수리는 박수가 없어도 높게 날고 깊은 산속의 들꽃들은 아무리 감상을 안 해도 향기롭습니다. 하는 일에 누구나 이해를 할 필요가 없고 단지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할 필요는 없고 단지 솔직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도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네,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평범함 속의 특수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는 잘 버텼다 라는 생각으로 알찬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알게 될 겁니다. 잘난 사람보다는 따뜻한 사람이 좋고 멋진 사람보다는 편안한 사람이 좋고 가진 것 많은 사람보다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더 좋다는 걸. 우리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송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인격은 그 사람의 품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요,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바로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요? 네, 인격이 성숙한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의 당당함과 여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인격의 향기가 나에게 전해져서 편안함을 갖게 해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우리는 매사에 조급한 마음을 좀 버리고 내면의 속사람을 잘 가꿔야 합니다. 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에 우리의 인격이 발현됩니다. 성숙한 인격은 그 사람을 빛나게 하고 향기로운 향기를 지니게 하지 않을까요?

네, 당장 돈이 없어서 먹을 음식이 없는데 길거리에서 누군가 지갑을 떨어뜨리고 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체코의 두 청년이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보는 사람과 촬영하는 사람 모두 먹먹하게 만들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잔돈을 조금만 주시면 안 되겠어? 네, 청년들은 5일 동안 진행했던 실험에서 할아버지가 배가 고프면서 또 지갑을 돌려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고 말하며, 할아버지의 정직과 선행에 담대 자원으로 무려 인민币 5천 원 정도를 드렸습니다. 네, 뜻밖의 행운에 감격한 할아버지는 태어나서 이런 행운을 누리기는 정말 처음이라면서 울먹거립니다. 거듭해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할아버지에게 청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멋지고 정직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고맙습니다.

땅에는요, 이렇게 심성이 나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정말 정직하고 착한 분들이 많다는 거, 네, 이런 사연들을 보고 우리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변화시키면 주변의 모든 것이 행복인데, 그저 행운만을 쫓다가 불행해지는 거, 또 대박 노리다가 쪽박차고, 한방 노리다 거지가 되는 것이 자연의 순리랍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행복일 겁니다. 우리에게 헛된 꿈을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아마 이 최선을 다하는 게 극약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떤 어려운 일도 즐거운 일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네, 계속해서 김순희 가수의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함께 듣겠습니다.

그래, 예전에는 무심히 관심 두지 않았던 인간관계도 잘 살펴서 챙겨야 할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삶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은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가 아닌 진정한 인간관계가 아닐까요? 항상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서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에 들으실 노래는요, 김성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운 내 사랑 아가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너무 소모해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네, 이 글은요, 이완주 씨의 글인데요. 네, 고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아마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누구나 친절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좋아하고요, 더 신뢰하기 마련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매사에 습관처럼 딱딱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함께 배워갑시다.

마음을 최대한 즐기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하트모어는 8살 때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므로 템플 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의과대학 역사상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전 과정을 마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용감하게도 의학 교과서 25권 전부를 테이프에 녹음해 달라고 부탁을 함으로써 27살에 장님으로서는 처음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0: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 바로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계속하여 산문집에 수록이 된 무상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상 신을 영접하는 행사를 치르는 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신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리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니, 죽이고 살리는 권리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진 못한 것 같다. 중국에서는 모든 신이 성황이거나 동학대제처럼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듯 하기에 아예 백성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그들의 행차 가운데는 특별한 배역, 이를테면 귀졸, 귀왕, 그리고 활무상이라는 것이 끼인다. 보통 이런 귀신들은 거치는 사람들이거나 시골 사람들이 분장을 한다. 귀졸과 귀왕은 알록달록한 옷들을 입고 맨발바람에 얼굴에 펄런치를 하고 거기다가 물고기 비늘 같은 것을 덧그리거나 룡의 비늘 같은 것을 덧그리는데 딱히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귀졸들은 쇠로 만든 삼지창을 들었는데 창에 달린 고리가 달랑달랑 소리가 났다. 귀왕은 작은 호랑이 머리 패를 들고 있다. 전하는 데 의하면 귀왕은 한 다리로 걷는다고 한다. 하지만 필경은 시골 사람들인지라 얼굴에 물고기 비늘인지 무슨 비늘인지를 그렸으나 두 다리로 걷는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구경꾼들은 그들을 별로 대단하게 여기진 않았고 주목

혹하지도 않았다. 염불을 하는 할멈들과 그의 손자들만이 행여 실수라도 있을까 조심하면서 그들에게 황공해 마지 않는 응대를 한다.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마 활무상일 것이다. 그는 활발하고 우스꽝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온몸에 하얀 옷을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요란스런 색채 속에서 박무리의 학 같은 느낌을 주었다. 머리에 쓴 흰종이 꽃갈 모자와 손에 든 헤어진 파초 부채를 보면 사람들은 긴장의 곧 그였다. 나도 이 음사관에 한번 가본 적이 있으나 그때는 겁이 나서 똑똑히 보진 못했다. 활무상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빼앗는 일을 담당하고 있기에 한 손에 쇠사슬을 들고 있다고 하였다. 전하는 데 의하면 번강 동강묘 음사관의 구조는 아주 특이하다고 하는데 문어구의 움직이는 판자를 놓아두어 사람이 들어가서 그 판자의 한쪽을 밟으면 저쪽에 서 있던 활무상이 덮쳐오면서 쇠사슬을 사람의 목에 건다고 하였다. 후에 한 사람이 놀라 죽은 뒤 못으로 고정시켰다고 하는데 내가 어릴 때는 이미 고정되어 움직이진 않았다. 자세히 관찰하려면 옥벽 초전에 실려있는 그의 화상을 볼수 있다. 하지만 이 옹교초전도 상세한 것과 간단한 것등 부동한 판본이 있는데 상세한 판본에는 꼭 있을 것이다. 몸에 참추의 상복을 입고 허리에는 지프로 꼰 새끼를 질끈동이고 발에는 짚신을 신었으며 목에는 종이돈을 걸었다. 그리고 손에는 헤어진 파초부채, 쇠사슬, 수판을 들었으며 어깨를 잔뜩 살구었고 머리카락은 내리드리웠다. 눈썹이나 눈이 아래로 처져 팔자 모양이었고 머리에 쓴 장방형 모자는 아래가 넓고 우쪽이 좁아 비례로 계산을 한다면 두 자는 실이 될것 같았다. 정면에서 보면 전 조대의 충성을 지키던 신 하나, 젊은이들이 쓰던 수박형 모자에 진주나 보석이 박혀있던 곳에 일견유희란 네 글자가 쓰여있다. 어떤 책에는 너도 왔다라고 씌어졌다고 한다. 이네 글자는 때론 포공전의 편에게에서도 보게 되었는데 자기절로 썼는지 염라대왕이 써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도 연구한 바는 없다. 옹교초전에는 또 활무상과 대조되는 일종의 귀신이 있는데 차림새가 비슷하며 이름을 사유분이라고 한다. 이것은 신을 맞는 행사 때도 있었으나 이름은 와전되어 사무상이라고 불렸으며 얼굴도 검고 옷도 검어 누구도 좋아하진 않았다. 음사관에도 있었는데 가슴을 벽에 붙이고 음산하게 서 있는 것이 그야말로 벽에 부딪힌다는 말이 알맞았다.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사람치고 누구나 그의 잔등을 만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앵마귀가 된다고 들었다. 나도 어렸을 때 그의 잔등을 만진 적이 있었으나 액을 털어낸 것 같진 못하다. 혹 그때 그의 등을 만지지 않았더라면 더큰 액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이것도 아직 연구해내진 못하고 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금평이 민영기업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행정에서 우리는 민영경제가 발전하도록 더욱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민영경제 발전 과정에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며 민영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지원하고 압력을 동력으로 바꾸도록 도와줘 민영경제의 혁신적 원천이 거침없이 솟아나고 창조적 활력이 남김없이 분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다음과 같은 6가지 측면의 정책 및 조치를 확실하게 들어주고 실시해야 합니다. 첫째,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에 따른 원가 절감 행동에 관한 제반 사업을 확실하게 들어주고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감세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등 실질적인 감세를 추진하되 간단하고 보급하기 쉽고 실행 가능하도록 해 기업의 획득감을 높여줘야 합니다. 소기업과 영세기업, 과학기술형 새싹기업에 대해서는 포괄적 조세 면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근거해 사회보험료 명목 부담료를 낮추고 그 납부 방식을 안정시키며 사회보험료로 인한 기업의 실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는 용자하지 못하는 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용자 비용을 점차 인하시켜야 합니다. 금융기구에 대한 감독관리와 고과 및 내부경력기세를 개혁하고 보완하며 은행 실적에 따른 고과를 민영경제의 발전을 지원한 성과와 연결시켜 과감하게 대출해주지 못하거나 대출해주려고 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금융시장의 접근 범위를 확대하고 민영기업의 융자 경로를 넓히며 민영은행, 소액대출회사, 벤처투자, 주주권과 채권 등을 통한 융자 경로의 역할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관련 부문과 지방에서는 특수 조치를 조속히 강구해 주권 담보로 인해 청산 위험이 있는 민영 기업이 난관을 극복하도록 도와줘 기업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 정부가 경제 구조의 최적화, 고도화의 방향에 부합되고 전망이 좋은 민영 기업에 재무적으로 필요한 구조를 주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성급 정부와 단독 계획 시는 스스로 자금을 모아 정책적 구조 기금을 설립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규정을 어기고 기체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고 국유 자산이 류실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는 전제하에서 지역 내 선두 산업, 대규모 채용 업체, 전략적 신흥 업종 등 관건적이고 중심적인 민영 기업을 도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삼각 채무 문제를 고도로 중시해 일부 정부 부문과 대기업이 우세를 이용해 민영기업의 비용을 체불하는 등 약자를 억압하는 행위를 바로 시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당을 오마디 다스리는 요구를 시달하고 공산당은 봉사도시 건설을

0: 전개해야 합니다.
1: 공산당원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능력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0: 군종로선 교양 실천 활동 성과를 공고히 하고 공산당원 봉사도시를 힘껏 건설합시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는 파란색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 커튼과 이불은 물론 화장실 타일까지 모두 파란색으로 맞췄습니다. 당연히 평소 입는 옷과 신발, 장신구들도 파란색 계열이 많습니다. 제가 이토록 파란색을 좋아하는 걸 잘 아는 남편이 한 번은 출장을 다녀오며 파란색 원피스를 선물로 사다 줬습니다. 일하러 갔다 오면서도 제 생각을 하고 선물을 챙겨온 모습이 너무 고맙고 감동되어 기쁘게 포장을 뜯어봤는데 글쎄 색깔이 파라댕댕한 원피스였습니다. 원피스를 보는 순간 제 얼굴은 살짝 굳었지만 제가 좋아할 거라 기대하는 남편이 실망할까봐 곧바로 웃는 얼굴로 옷을 꺼냈습니다. 세상에 고운 파란색은 얼마든지 많은데 왜 옷 만드는 공장에서 이런 파라댕댕한 색으로 옷을 만들었을까? 분명 매장에 예쁜 옷이 많았을 텐데 남편은 왜 이런 파라댕댕한 옷을 고른 걸까 하고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지만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하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고 남편에게 어때? 예뻐? 하고 물으니 남편은 흡족한 표정으로 정말 예뻐. 내가 참 잘 사왔지? 하며 무척 만족해했습니다. 차마 마음에 안 든다고 하거나 바꿔오라고 말도 못하고 저는 억지로 정말 예뻐라고 답한 뒤 옷을 벗어 옷장에 고이 간직했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3년이 흘렀고 당연히 그 뒤로 한 번도 꺼내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파라댕댕하다입니다. 빛깔이 천한 맛이 나게 파랗다라는 뜻입니다. 색상이 촌스럽고 어색하며 보기에 불편하고 천한 느낌을 주는 파란색을 말합니다. 파라댕댕하다는 또 얼굴 기색이나 행동이 성이 나서 녹이 등등하고 냉랭하다는 뜻도 있는데요. 화가 난 감정이 겉으로 그대로 드러나 부드러운 기색이 없고 거친 느낌을 주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얼굴이 화가 나서 거무락 푸르락 변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파라댕댕한 모습이 아닐까요? 얼마 전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기도 하고 하하호호 웃으며 즐겁게 놀았는데 키가 좀 큰 두 남자아이가 점차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한 아이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큰 소리를 지르며 행동까지 파라댕댕해지더니 급기야 상대방 아이를 때리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부모들이 말리러 다가가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파라댕댕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주변에서 놀던 다른 아이들도 놀라 슬슬 부모를 찾아 흩어졌습니다. 파라댕댕하다는 단어는 색상의 천함과 사람의 성급한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우리말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예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기능실조, 고령, 만성질환 등 특수군체의 가정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중의약국은 일전에 가정병상 서비스 지침 시행을 발표해 가정병상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서비스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족병상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까요? 가정병상 서비스 대상은 원칙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들이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진단이 명확하고 병세가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거주지에서 검사, 치료, 재활과 간호에 적합한 만성질환자 또는 지력장애를 포함한 기능실조, 고령장애 환자입니다. 다음, 입원 치료를 통해 병세가 이미 안정됐지만 퇴원 후에도 계속 관찰과 연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말기에 이르러 완화 치료 또는 안정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진단이 명확하고 상태가 안정적인 비위중증,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각 지역의 위생건강행정부문은 실제 상황과 결부해 중점 군체를 두드러지게 하고 의료 안전을 보장하며 의료 업무 위험을 방지하는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가정병상 서비스 대상과 구체적인 수용 병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주민들은 가정병상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약 집에 가족 병상 서비스가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가족 병상 서비스 능력을 갖춘 기층 의료기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는 가정 병상 서비스 기관에 병상 개설을 신청하고 의료기구에서 발급한 해당 진료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정 병상 서비스 기구는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해 환자에게 가정병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결정합니다. 병상 개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가정병상 서비스 기구는 담당 의사와 간호사를 지정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병상 개설 수속, 서비스 내용, 환자 및 보호자의 책임, 요금 기준 및 서비스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고지한 후 협의 및 사전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합니다. 네, 음식을 조리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식용유입니다. 네, 그럼 식용유는 개봉 후 언제까지 두고 먹어도 될까요? 그리고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아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식용유의 유통기한은 보통 18에서 24개월입니다. 단이 날짜는 미개봉 상태의 보관기간을 말합니다. 이는 개봉한 가공유를 이 기간만큼 오래 보관한다고 해서 변질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봉하면 식용유 속의 지방산이 산소와 화학적으로 반응해 기름이 변질되고 과산화물, 알데히드, 케톤 및 기타 부산물이 생성됩니다. 2025년 중국 유진은 일반 가정의 일상 식용유 사용 습관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관련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항산화제가 첨가되지 않은 네 가지 일반적인 식용유, 즉 亚麻籽油, 해바라기籽油, 콩기름, 락화생유의 사용을 조사한 결과 5리터 포장 식용유는 42일에서 63일 사용 후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1리터 포장 식용유는 28에서 56일 사용했을 때 과산화 수치가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5리터 포장 식용유는 42일 내에, 1리터 포장 식용유는 28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제안했습니다. 국가식량물자비축국 선전교육센터에서도 여름에는 개봉구 식용유, 특히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용유를 1에서 2개월 내에 반드시 섭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개봉 후 식용유는 보통 2개월 이내에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식용유를 따로 덜어내어 기름 용기에 담아두었다면 가급적 일주일 이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평소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신체의 허약함 때문일까요? 네, 평소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 네 가지 질병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발안, 즉 피부가 땀샘을 통해 땀을 분비하는 것은 신체가 열을 방출하는 주요한 방식 중의 하나이자 인체가 수분을 배출하는 경로 중 하나로서 체온 조절과 균형에 필수적입니다. 땀을 적당히 배출하는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체내의 대사 산물은 호흡계통, 비뇨계통, 피부를 통해 배출되지 않으면 체내에서 쓰레기를 형성합니다. 그럼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신체의 허약함 때문일까요? 네, 전문가들은 일부 허약한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 반드시 허약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땀을 흘린 후에는 피로감, 추위, 바람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나타나는데 이는 모두 허한의 증상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염증 질병입니다. 결핵, 에이즈 등과 같은 일부 감염성 질병은 야간 도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면 중 많은 양의 땀을 흘리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땀이 멎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신경장애입니다. 자율신경장애는 식물신경계통장애를 말하는데 국소다한증, 특히 손바닥, 발바닥, 겨드랑이, 허벅지 끝 및 전신다한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출산, 갱년기 등 호르몬 변동이 심한 시기에 식물신경기능장애에 걸리기 쉬우며 이로 인해 정서가 불안해지거나 땀이 많이 나게 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주변 환경을 서늘하게 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옷을 입으면 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목소리)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전통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대의와 문화특색을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4월 초나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결 채권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연변 기업이 국제시장을 확장하는 가속기로 만들어 구역 고수준 계획 개방에 조력했습니다. 우리치에서 세계 가정의사의 날 주제 선전 및 의무 진료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봄날의 선물 제5시즌 연결시 중수학생 실황총 활동이 막을 내렸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중한자유무역협정 효력이 발생한 10년간 연결세관은 연변대한 무역 전연구역 5세에 발붙이고 정밀한 감독관리 봉사로 자유무역협정 정책 혜택이 시장 주체에 직접 달하도록 밀고 나가 자유무역협정을 연변기업이 국제시장을 확장하는 가속기로 만들어 구역 고수준 대외 개방에 조력했습니다. 근일 연변 커시안 생물과학기술위한 회사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액체 자동 포장기가 순조롭게 통관했습니다. 중한 자무협정의 세금 감면 정책을 빌어 이 설비는 령관세로 수입돼 기업을 위해 수십만 원의 성본을 절약해줬습니다. 연변 커시안 생물과학기술위한 회사 관리부 부장 리권식은 회사에서는 절약한 자금을 전부 신제품 연구개발과 생산라인 스마트화 업그레이드에 투입했다고 했습니다. 중한 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이 발생해서부터 연결세관은 연변과 인근한 한국의 구역 우세를 빌어 관할구역 기계설비 수입, 특색농산물 수출 등 핵심 무역 수요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감독관리 봉사 모식을 최적화하면서 대한국무역 규모가 안정하게 확대되고 무역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도록 밀고 나갔습니다. 근 5년 2개로 수출기업을 위해 중한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서 근 2,000부를 체결 발급했는데 그 가치는 2개로 약 5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연결세관은 지속적으로 인터넷 플러스 세관 개혁을 심화해 통관 효율을 대폭 제고하고 기업 신청 성본을 현저하게 낮춰 기업을 위해 부담을 줄였습니다. 중한자유무역협정 제2단계 담판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쌍변 경제무역 합작 공간이 지속적으로 확장됐습니다. 연결세관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직 자유무역협정 관세 혜택을 충분히 향수받지 못한 잠재력 기업과 중점 업종을 추출해내 1대1 정책 보도를 전개했으며 스마트 심사 플러스 셀프 인쇄 인출 봉사 모직을 최적화해 원산지 증서 신청 수령 령대기 령거래를 실현했으며 비자 시간이 원래 한계 사업일로부터 즉각 처리 결제되도록 압축시켰습니다. 송이버섯, 산나물 등 신선한 농산물을 상대로 분류감독관리 플러스 우선검은 플러스 쾌속검은 통과 모식을 내놓아 통관시간을 한층 압축시켰고 최대한도로 농산물 신선 보도를 보장했으며 연변특색 농산물이 순리롭게 국제시장을 점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연결세관 부관장 왕디푸는 길림성 특색산업발전 수요에 초점을 두고 중한자유무역협정 관련 정책이 시달되고 효과를 보도록 심화하며 수출입 고리에서 기업의 난점을 준확하게 타파해 길림성 중한산업사슬 공급 융합 발전을 위해 고기준 대외개방 전환 진지를 만들고 더 강력한 세관 동력을 주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단단계 연결세관은 기업 수요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두고 감독관리 봉사 조치를 부단히 최적화하며 자유무역협정 혜택 잠재력을 심층 발굴해 연변 기업이 한국 시장과 더 잘 접목되도록 조력하고 대한무역 고품질 발전을 밀고 나가 구역 고수준 대외 개방을 위해 세관의 힘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0: 5월 19일은 16번째 세계 가정의사의 날로 올해 주제는 체계에는 실감 있고 봉사에는 온도가 있답니다. 시위생건강 및 의료보장국에서는 조제선전 및 대형 의무진료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조회장 집중봉사, 향진분회장 동보련동 전역봉사 모식을 취하여 도시농촌을 피복했습니다. 인민공원광장 조회장에서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 온 전문의사와 전시 6개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에서 온 골간가정의사들이 편민진료봉사대에서 집중적으로 무료 건강검진, 혈압 혈당 검측, 만성병 문진 평가, 합리적인 약 사용 지도, 중이 치료, 건강과학 보급 참원, 가정의사 현장 체계일 등 공익 봉사를 전개했습니다. 의무일구는 또 지나가는 군중들에게 가정의사 계약 체결 이행 등 관련 봉사 내용을 해독해 주었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주민들이 가정의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전문 건강 서류를 작성하고 우선적으로 진료받고 건강 방문을 하며 건강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무료 신체검사 등 봉사를 향수받을 수 있으며 특수군체들을 위해 방문 봉사도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군중들로 하여금 집 문 앞에서 더 편리한 의료위생 봉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시위생건강 및 의료보장국 삼일군 후우박은 연결시 6개 사회위생봉사중심과 4개 향진위생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가정의사 체결 리행을 잘하고 중점군체의 건강을 지키며 기층의료봉사 질제고 성과제고를 밀고 나가 군중들이 집문 앞에서 더 편리하고 더 전문적인 전과정 건강봉사를 향수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1: 5월 14일 시 용한매체 중심과 시교육국에서 연합으로 계획한 봄날의 선물 제5 시즌 연길시 중소학생 실황송 활동이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4월 8일부터 한 달 반가량 거쳐 루개로 20차 개최했는데 전시 26개 중소학교에 406명 학생들이 생방송 홀에서 랑송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고향 품모, 청춘의 꿈, 봄날의 생기를 주제로 소년의 목소리로 국가에 대한 정감을 전달하고 연길 봄날의 생기와 인문 내용을 생동하게 전시했습니다. 시융매체 중심 한어종합방송주임 왕판은 이왕과 달리 올해는 아이들 창작품들이 많았고 조합랑송이 많았으며 랑송 감정이 포만되고 진지했는다. 청소년들의 정신 면모를 충분히 전시해 소향연길 건설과 경전시가 보급 두 가지 효과에 시달했다고 했습니다. 아랍대에 의하면 소향연길 건설의 중요 브랜드 활동으로서 봄날의 선물 봄 시즌 시랑송은 이미 5기를 개최했고 2개로 3천여 명 중소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시가 명편과 유명 산문 속에서 봄날을 찬미하고 정감을 표달했습니다. 이는 분발 향상하려는 성장의 힘을 섭취했을 뿐만 아니라 서향 연길 건설의 청춘의 활력도 주입시켜 전민열독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열기를 띠도록 떠밀었습니다. 연길국제합작기술학교 리정합은 이번 봄날의 선물 실황송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잊을 수 없는 성장 경력이 됐다고 하면서 이 활동은 소중한 선물 마냥 전통문화의 자양분 속에서 더 나은 자신을 만날 수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0: 최근 시당위 인터넷정보판공실과 연길시 1인미디어발전협회에서는 공동으로 2026년 1인미디어 달인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취재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20여 명의 1인 미디어 달인들은 커피숍, 사회구역, 시골마을 등을 직접 찾아가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을 통해 도시 문화관광 홍보에 힘을 보탰습니다. 북산가도 단산사회구역 한 골목에 위치한 핸즈커피숍에서 달인들은 특색커피를 음미하는 한편 핸드드립 커피가 물 흐르듯 이어지는 과정에 카메라 렌즈를 집중했습니다. 달인들은 전문 로스터의 설명을 들은 후 매장 내 독특한 경치에 다시 시선을 고정하며 커피의 도시 연길의 여유롭고 진한 감성을 정밀하게 포착했습니다. 핸즈커피는 연길에서 비교적 일찍 시작해 생두 구매부터 로스팅, 유통, 기술교육, 창업교육, 매장 운영 등 산업사슬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어 달인들은 단층사회구역을 방문해 기층 공공문화 봉사 진지와 기층관리 민생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기층생활의 따뜻한 일상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단층사회구역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조선으로 삼아 공유 더하기 가정 종합봉사진지를 건설했습니다. 그 안에는 민생편의구역, 이웃커피코너, 문화체육휴식공간을 갖추고 심리상담실, 스트레스해소 및 물리치료실, 어린이방, 공동육아방 등 주민 수요에 밀접하게 부합하는 특색기능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해 관할 구역 내 각 민족 군중의 전방위적 통합을 촉진하고 이웃 간 화합과 민족 단결의 행복한 사회구역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달인들은 또한 5월 정향 산장을 찾아 산장의 자연 경관과 특색 건축 양식을 촬영하며 연길의 미식 더하기 휴양 다원적 생활 감성을 보여주고 도시 특유의 휴양 문화관광 명소를 발굴했습니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 달인들은 취재 소감과 창작 고상을 나누고 쇼폼 동영상 콘텐츠 제작, 유통기술
1: 2016년급 졸업생들을 조직해 졸업단체 사진, 반급 단체 사진 및 개인창의 촬영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교정 도처에는 생기와 리별의 정이 넘쳐났습니다. 학사복을 차려입은 졸업생들은 교정 곳곳에서 학교를 배경으로 카메라로 청춘의 아름다운 시절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연변대학 2026년급 졸업생

0: 강성장은 우선 론문지도 교수님께서 4년 동안 자신에 대한 세심한 배려 및 지도에 감사를 드리고 다음은 부모님께서 20여 년간 키워주시고 배움의 길에서 아낌없이 지원해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앞으로 연구생의 도로에서 더 든든한 템포를 내디디며 학술에서 더 훌륭한 기초를 닦겠다고 했습니다. 촬영 현장에는 훈훈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동학들은 서로 옷차림 새를 정리해주며 어깨 나란히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4년 동안의 수학과 성장을 이야기하며 모교, 스승, 동창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참답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교정의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벽돌 한장 모두 학생들의 변화 성장과 노력 분발을 지켜왔습니다. 한장한 장의 졸업 사진은 청춘 세월에 대한 아름다운 기념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참신한 교정으로 떠나는 참신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연변대학 2026급 졸업생 비가민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한 사이로부터 지금은 헤어지기 아쉬운 동창으로 되기까지 이 4년 동안 청춘의 웃음이 있는가 하면 성장의 체험도 있었다고 하면서 보도전업 전체 교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진심으로 포옹해주고 곤혹을 풀어주며 앞길을 가르쳐주어 학생들이 순조롭게 학업을 마치도록 도와주고 착실하게 연구하는 정신을 배워줬다고 하면서 10년 뒤에 자신도 초심과 열정을 유지하고 스승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며 청춘을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1: 5월 16일 2026 중국축구협회컵 제3라운드 경기에서 연변용정 거시안팀은 원정 경기에서 상해 세경달팀과 맞붙었습니다. 경기 시작 후 연변팀은 경기 흐름을 확고히 장악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4분경 리세빈이 측면을 돌파해 크로스를 올렸고 왕자우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밀어넣으려 했으나 수비수의 몸에 막혔습니다. 9분경 정원우가 프리킥을 페널티 박스로 보냈고 차태평이 강슛을 날렸으나 높이 떴습니다. 18분경 상해팀 골키퍼가 리드카드를 받으며 연변팀은 인원 우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39분경 상해팀이 헤딩으로 선제골을 뽑아내며 앞서 나갔습니다. 0대1로 전반전을 마친 연변팀은 선수 교체 없이 후반전을 시작했습니다. 후반전 연변팀은 여러 차례 공격 기회를 잡았으나 점수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연변팀은 0대1로 패하며 축구협회컵 3라운드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곽욱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에너지 팡팡 활력 넘치는 방신입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서연 인사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박서원이 인사드립니다.
1: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겠지요?
2: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거나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많이 공유하는 것이 어떠할까요?
3: 누구나 꼬마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대입니다.
1: 많은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하겠고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공부 방법을 터득하고 우리 함께 좋은 성적을 따내볼까요?
0: 친구들, 어떠한 일을 하-

0: 얼마든지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보다 더잘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신감은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1: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반면에 자신감이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풀이 죽고 자신에게 쉽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자신이 내성적인 이유를 주변 환경의 탓으로 돌리곤 하겠지요.
2: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감이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모든 일에 끊임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도 모르는 사이에 당당함을 지닐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자신이 내성적이라고 해서 고민만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은 자신을 사랑하고 또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없는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어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3: 평소 취약했던 일을 하면서 여러 일에 익숙해질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더욱 굳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했을 때에는 보다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0: 네, 그래요. 항상 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들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외우기는 빼놓을 수 없는 거죠.
1: 그래요. 매일매일 외우기를 해야죠.
0: 외우기를 잘하려면 요령이 있어야겠지요.
2: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외우기를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해지고 있네요.
0: 저는 외우기를 할 때 먼저 뜻을 잘 이해하고 집중해서 외웁니다.
1: 저는 일단 10번이고 20번이고 아주 숙련될 때까지 수없이 읽습니다.
0: 저는 먼저 5번 읽고 다시 외웁니다.
2: 네, 외우기를 할 땐 입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손도 쓰면서 외워야만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0: 네, 손으로도 외운다고요? 어떠한 방법인데요?
1: 많은 친구들은 외우기가 잘 안 되면 부모님을 원망하잖아요.
0: 자신이 외우기를 못하는데 왜 부모님을 원망하는 건가요? 내가 잘 집중해서 외운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닌가요?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왜서 부모님을 원망하는지. 우리 나쁘게 놔두셨다고 항상 부모님을 원망하는 친구들이 많지요.
1: 딩동댕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고 항상 남 탓하는 친구들이죠.
2: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머리를 나쁘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외우기를 하는 요령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 그럼 우리 함께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들어볼까요?
1: 엄마, 엄마는 도대체 왜 날 이렇게 머리 나쁜 애로 낳아주신 거예요? 밤새 외웠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서 오늘 시험도 망쳤어요. 에이, 짜증나. 나 이제 공부 안 할래요.
2: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속이 상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답니다.
1: 석진이 녀석은 어제 하루 종일 팽팽 놀았는데 시험을 잘 보고 난 이 모양이니 난 머리가 나쁜 게 틀림없어.
2: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일까요? 박사들은 사람의 지능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을 냈습니다.

0: 외우거나 집중을 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다면 무지하게 잘 외우는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 외우는 걸까요?
0: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는지 요령을 한번 알아볼까요?
1: 외운 것을 가정이나 친구에게 말해주거나 가르쳐주세요. 남에게 한 번 가르쳐준 것은 혼자 다섯 번을 외운 것만큼 기억이 잘 난답니다.
0: 두 번째, 손과 입을 사용하세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 입으로 소리를 내고 손을 쓰면서 외우면 세 배 다 잘 외우십니다.
2: 네, 그래요. 손과 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인데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는 입으로 소리를 내고 손을 쓰면서 외우면 세 배나 더 잘 외워진다고 하네요.
3: 셋째, 외워야 할 내용을 좋아하는 노래의 곡에 가사를 붙여 노래로 불려보세요. 잘 외워집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잘 부르는 노래가 있겠지요?
2: 네, 우리 친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필을 쓰지 못하면 다음 문제도 제대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아홉 번째, 쉬움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네, 친구들, 방금 저희들이 아홉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체크한 데 따라서 함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에서 두 개가 해당이 된다면 시험 불안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누구나 느끼는 정도의 자연스러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세 개에서 네 개에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볼 때 남들보다 약간 더 긴장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0: 다섯 개부터 일곱 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네요.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면 많을 수 있겠지요. 어쩌면 학교 생활도 즐겁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3: 네지 열 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이 매우 높아서 시험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고 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니까 평소에도 우울하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2: 네, 친구들 어때요? 방금 아홉 가지를 얘기한 데서 우리 친구들은 몇 개가 해당이 될까요? 한 개에서 두 개는 거의 시험 불안이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세 개에서 네 개가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에서 일곱 개가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0: 네, 친구들 노래 잘 들어보셨죠? 그럼 방금 우리 친구들에게 어느 친구가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시험 공부를 합니다. 둘째, 공부가 안될 때에는 산책이나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 기분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번 시험이 내 인생을 전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기에게 자꾸만 말을 해줍니다.
1: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0: 잘 이해되지 않거나 지루한 내용일 때 졸음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그러하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는 어려운 과제를 공부하고 늦은 저녁 시간이거나 지루함을 느끼는 시간에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거나 흥미를 가진 과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늦은 시간 졸음이 올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내려가던 눈꺼풀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눈동자가 반짝반짝할 수 있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책 속에 많은 지식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지혜로운 예쁜 세상 어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0: 재미나는 공부방 여기서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돌아왔네요. 친구들 좋은 밤 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청소기가 절약 사회과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때 대한 종료 지시가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0: 이강 총리가 북경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 조락지 위원장이 그루지야 의장과 회담했습니다.
0: 세계보건기구가 연 10년째 이른바 대만 관련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1: 뉴스에어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청소기가 최근 조락 사회과학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때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중국 조락 사회과학의 자주적 지식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중국의 질문, 세계 질문, 이민의 질문, 시대 질문에 더 훌륭한 답을 제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철학사회과학 전선 근무자들은 습금형 청소기의 중요한 지시는 철학사회과학에 대한 깊은 중시를 충분히 구현하고 철학사회과학의 고품질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청소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참잡게 관찰하고 철학사회과학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개척하며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위해 더 많은 지혜와 힘을 이바지해야 합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18차 당대회일에 초락사회과학전선은 당강의 결책과 포치를 참답게 관철 실시하고 두 가지 결합을 견제하며 지식혁신, 이론혁신, 방법혁신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가치 있는 연구성과를 내놓아 당과 국가사업의 존반 국면을 위해 유력하게 봉사해왔다고 표했습니다. 중앙당학교 국가행정학원 과학사회주의 교육연구부 주임 동진환은 당학교는 반드시 시종일관 올바른 정치 방향과 학술 방향을 따라 전진하며 당의 의식형태 사업의 중요한 최전방 진지를 확고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의 혁신 이론의 체계화와 학류화 연구와 해석을 추진하고 짙은 학술 분위기를 조성하며 학술적 성실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과 전환을 추진하는 면에서 당 학교 3일꾼들은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 업적으로 당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당을 위해 대책 건의를 내놓아야 합니다. 습금형 청소기가 2016년 5월 17일 초락사회과학 실무좌담회에서 한 중요한 연설을 떠올리면서 청와대학 중공 당사 당건설연구원 소기청 부원장은 관련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말해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이 키를 잡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적 인도를 견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금형 청소기의 중요한 지시는 우리에게 전진 방향을 제시하고 근본적 존집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교육과 과학연구 일선에서 초락사회과학 연구 분야에 깊이 뿌리내리고 이론 연구와 해석을 지속

0: 지속적으로 심화해 초월한 사회과학 고품질 발전에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명나 사회과학원 사회학 법학연구소 연구원 리보평은 총서기는 초락 사회과학 발전에 대해 아주 높은 평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리보평 연구원은 서부 지역의 발전은 초락 사회과학에 대한 수요가 아주 절실하다고 추정했습니다. 초락 사회과학 발전에 대한 명하의 구체적 요구, 초락 사회과학 발전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를 깊이 있게 조사 연구하고 명하의 경제 사회 고품질 발전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화를 위해 초락 사회 과학의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새로 정해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당의 전면적 시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며 당의 혁신 이론의 체계화 합리화 연구와 해석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초락 사회 과학의 자주적 지식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중국의 질문, 세계 질문, 이민의 질문, 시대 질문에 더욱 훌륭한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철학 사회과학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힘써 개척하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더 많은 지혜와 힘을 이바지해야 합니다. 할빈공업대학 막소주의 학원의 염금홍 교수는 총속의 중요한 지시는 사회과학 사업의 발전과 이론에 따른 인재육성 사업의 전진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각적으로 네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을 학술적 사명으로 삼고 교수 실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학술 연구에서 난제를 해결하며 막소주의 이론과 인공지능 등 학문의 교차 융합을 촉진하고 연구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서한교통대학 막소주의 학원 박사 연구생 우강강은 총속의 중요한 지시와 요구를 관철하려면 우선 당의 혁신 이론을 학습하고 연구한 것을 선차적 임무로 삼고 개인의 학술 방향을 국가 발전의 전반적 국면과 학과 건설의 수요에 용납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초락 사회과학의 자주적 지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춘의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북경 외국어대학 막소주의 학원 왕만천 부원장은 외국어대학은 막소주의에 대한 연구와 해석, 선전과 전파의 독특한 진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특색의 철학 사회과 구축을 추진하려면 중국 특색, 중국 품격, 중국 기상을 갖춘 학과체계, 학술체계, 발언체계 등면의 건설을 강화해 세계가 중국을 더 잘 료해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인 리강이 18일 북경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신질 생산력 발전과 현대화 산업체계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논술과 지시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인공지능과 선진 제조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며 혁신 발전을 견제하고 응용 방향을 각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로봇의 교체와 성격을 적극 촉진하고 인공지능이 제조업의 전방위적이고 심층적으로 힘을 부여하도록 힘써 추진하며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과 새로운 우세를 다그쳐 육성하고 형성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선후해 북경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 유한회사, 쇼미자동차 과학기술유한회사를 방문하고 지능형 로봇의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와 다양한 장면의 제품 응용과 전시를 참관하고 생산작업장에서 스마트 제조와 품질 검사 등 상황을 료해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대형 모델, 고급 제조, 신소재 등 신기술을 종합적으로 직접한 지능형 로봇은 인공지능과 선진 제조업의 융합과 발전에 중요한 단체라고 표했습니다. 기초연구와 핵심 기술 공략, 첨단 기술 탐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기술 혁신과 산업 서비스 플랫폼을 서둘러 구축하고 완제품과 핵심 부품, 지능형 결책과 제어 시스템 등 분야의 혁신 돌파를 다그치며 지능형 로봇 산업의 고품질 깊이 있게 추진하고 전통 산업을 개조하고 승격시키며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을 힘써 육성해야 합니다.
0: 4세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지 위원장이 18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그루지아 파푸아 시빌리 의장과 회담했습니다. 조락지 위원장은 습금형 주석과 그루지아 지도사의 전략적 인도하에 양국은 전략 동반자 관계를 건립했고 상무 관계는 고품질, 전방위적 급속 발전 궤도에 진입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그루지아와 함께 양국 지도사의 중량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양국 간 전략 동반자 관계 내포를 부단히 풍부히 할 것입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그루지아가 대만과 신강, 소장, 향강, 인

0: 인권 등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장기적으로 지지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그루지야 인민이 자주적으로 선택하고 실정에 어울리는 발전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시종일관 지지할 것입니다. 그루지야는 일대로 공동 건설 협력에 가장 먼저 호응하고 참여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그루지야와 함께 호혜 상생을 견제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녹색 에너지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확고히 준수하는 그루지야는 중국과 함께 양국 간 전략 동반자 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진하고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공동 수호하린다고 표했습니다. 그루지야는 일대로 공동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경제, 무역, 문화 등 제 분야에서 쌍무 협력을 강화하길 바랍니다. 그루지야 의회는 중국 전국인대와 함께 우호 교류를 심화하고 양국 간 진선적 민심 기반을 다지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입법기구의 힘을 기여할 것입니다.
1: 전국정협주석 왕호정이 18일 북경에서 그루지야 파포야 슈빌 의장을 접견했습니다. 왕호정 정협주석은 중국과 그루지야는 진실하고 믿음직한 좋은 친구라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그루지야와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근본적 준칙으로 삼고 서로 핵심 리익에 관한 문제에서 확고히 지지하고 서로 존중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통 분야와 신흥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 확대하고 서로에게 신뢰를 가져다 주며 인문 교류를 밀접히하고 서로 익숙하고 친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자 간 소통과 조류를 강화하며 함께 나가는 파트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전국정협은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파푸야 슈빌리 이상은 수교 30여 년 내 양국 관계가 거속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정치, 경제, 인문 등 분야의 협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루지야는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키고 호혜 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사회 각계의 친선을 증진하고 그루지야와 중국 전략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힘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법을 수호하고 세계 평화 발전을 함께 촉진하기를 바랍니다. 왕동봉 등이 회담에 참가했습니다.
0: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정철상이 최근 선화유 북경 하북 내몽골에서 연산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15차 5기는 전망계획 요강에 따라 포괄설계와 과학적 기획을 강화하며 전국 일체화 연산력 네트워크 구축과 집약적 고효율 이용을 추진해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경 인공지능 공공연산력 센터와 내몽골 클라우드 연산력 자원 관측 조정 플랫폼에서 정설상 부총리는 연산력 시설 계획에 관한 설명을 정지하고 연산력 자원 조정 등 상황을 자세히 료해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연산력은 국가 종합 공력의 중요한 구현이므로 총체적으로 배치하고 질서 있게 건설하며 공급과 수요의 적합성, 연산력과 전력의 협력을 중시하고 전국 단일 네트워크 형성을 다그치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연산력 관측과 조정을 강화하고 분산된 자원을 통합 이용해 다원화 연산력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당면 전통적 위험 부담과 신흥의 위험 부담이 겹쳐 나타나는 상황에서 시설, 모델, 데이터, 네트워크의 안보 능력을 갈증 강화하고 연산력 시스템의 전반적 회복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철상 부총리는 차이나 유니콤, 화북, 랑방 데이터 센터, 차이나 모바일 후커트 지능형 컴퓨팅 센터, 합비지능형 컴퓨팅 후커트 기지를 방문하고 기업의 연산력 네트워크 구축과 참여 상황을 료해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풍반 데이터 자원, 드넓은 응용 장면 등 우세를 잘 활용하고 연산력 시설 건설, 모델, 알고리즘 발전, 데이터 자원 공급을 조화롭게 추진한 한편 디지털 지능화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립 자강을 견제하고 량원 혁신 생태계를 형성하며 핵심 기술 공략을 추진하고 표준과 규범을 제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사용 가능해서 사용하기 좋은 수준으로 빠르게 나아가도록 추진해 발전 주도권을 소중히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시장 수요에 따르고 서비스 모델을 혁신하며 연산력의 품질 향상과 효율 증대, 보편적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풍반 풍력 자원과 태양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내몽

0: 그래서 녹색 전력은 비중이 높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내몽골 전력 그룹과 중금 테이터 올란차보 무탄소 연산역 기지를 방문하고 연산역과 전력의 협력, 저탄소 연산역 발전 등 상황을 노회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연산역의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에너지 공급에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다며 에너지 자원 배치와 연산역 시설 건설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전력으로 연산역을 강화하고 연산역으로 전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행의 전력 시스템의 활용을 지지하고 녹색 전력의 직결을 탐구하며 에너지 절약 기술을 널리 보급하고 지능형 에너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연산력 통합 네트워크 발전의 녹색 기반을 다져합니다. 올 들어 국제 에너지 시장에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에너지 공급 안정과 가격 요지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에너지에 대한 생산과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사회의 안정한 운영을 확보해야 합니다.
1: 한전 국가보조석이 18일 북경에서 열린 2026 글로벌 무역투자촉진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발표했습니다. 한전 보조석은 현재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세계경제와 무역질서가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위험과 도전의 직면에 어느 나라도 홀로 무사할 수 없다며 단결과 협력, 개방과 포용을 견제하는 것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신념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전진하며 새로운 기회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며 호혜상생을 기반으로 한 공동발전을 실현합니다. 한정 부주석은 네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국제경제 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하고 다자주의와 개방협력을 확고히 수호하며 글로벌 무역과 투자 자유화, 편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혁신발전의 새로운 우세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신기술의 견인과 역량 강화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과학기술 혁신성과가 각국 이민에게 더 큰 혜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산업과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을 공동으로 향상시켜 산업협력, 기술교류, 표준접목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글로벌 경제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계약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글로벌 관리 장기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공동론의, 공동건설, 공동향유를 견지하며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고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확고히 수여합니다. 한정 부주석은 올해는 중국의 15차 5기는 전망기획의 원년이라며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인류 경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각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계속해 뿌리를 내리고 발전하기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무역촉진위원회가 주최하는 글로벌 무역투자촉진정상회의는 올해로 5회 연속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0: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전략적 방침을 실행해야 합니다. 당원 발전 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을 중대한 정치적
1: 국무원 보도 판공실이 18일 소식 발표사이며 국민경제종합통계사 사장인

0: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득대란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연결융합의 최중심 APP, ENG 롱메이 APP를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라디오 수신 지역이 아니거나 또 라디오가 없어서 방송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루가 모여서 2절 부분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자, 2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 반복되는 부분. 보람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멋지게. 이렇습니다. 멋지게. 같은 음을 나가는 게 아닙니다. 멋지게 살자. 지에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루가 모여서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립니다.

0: 네, 노래 한마당 오늘은 김웅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새 창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금평이 민영기업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행정에서 우리는 민영경제가 발전하도록 더욱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민영경제발전 과정에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며 민영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지원하고 압력을 동력으로 바꾸도록 도와줘 민영경제의 혁신적 원천이 거침없이 솟아나고 창조적 활력이 남김없이 분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0: 가지 측면의 정책 및 조치를 확실하게 들어주고 실시해야 합니다. 첫째,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에 따른 원가 절감 행동에 관한 제반 사업을 확실하게 들어주고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감세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등 실질적인 감세를 추진하되 간단하고 보급하기 쉽고 실행 가능하도록 해 기업의 획득감을 높여줘야 합니다. 소기업과 영세기업, 과학기술형 새싹기업에 대해서는 포괄적 조세 면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근거해 사회보험료 명목 부담료를 낮추고 그 납부 방식을 안정시키며 사회보험료로 인한 기업의 실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세금 도피를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기업이 부당 과세로 인해 운영되지 못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민간 투자에 대한 관리 차원의 행정심사 비준 사항과 기업 관련 비용을 한층 더 청산하거나 간소화하며 중간 단계와 중개상의 행위를 규범화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기업 관련 행정사업성 비용을 가급적 빨리 전부 취소해 기업의 원가를 인하시켜야 합니다. 일부 지방에서 실시하는 좋은 방법들은 전국적으로 조속히 보급시켜야 합니다. 둘째, 민영기업이 융자하기 어렵고 그 융자 비용을 극복하도록 도와줘 기업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경제구조의 최적화, 고도화의 방향에 부합되고 전망이 좋은 민영기업에 재무적으로 필요한 구조를 주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선급 정부와 단독 계획 시는 스스로 자금을 모아 정책적 구조 기금을 설립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규정을 어기고 기채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고 국유 자산이 류실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는 전제하에서 지역 내 선두 산업, 대규모 채용 업체, 전략적 신흥 업종 등 관건적이고 중심적인 민영 기업을 도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삼각채무 문제를 고도로 중시해 일부 정부 부문과 대기업이 우세를 이용해 민영기업의 비용을 체불하는 등 약자를 억압하는 행위를 바로 시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디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당을 오마디 다스리는 요구를 시달하고 공산당문 봉사도시 건설을 적극 전개해야 합니다.
2: 공산당원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능력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1: 군중로선 교양 실천 활동 성과를 공고히 하고 공산당원 봉사도시를 힘껏 건설합시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광주 작사 류석 작곡의 내 고향 강촌마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두만강 물소리 노래처럼 들려오고 살구꽃 앵두꽃 향기 넘친 꽃동네 어린 시절 모닥불에 풋강냉이 구워먹고 술래 잡고 씨름하며 뒹굴던 그 마음 아 세월이 세월이 흘렀어도 언제나 그리운 내 고향 강촌마을 마영주의 노래로 부릅니다.

0: 경사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 바로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계속하여 산문집에 수록이 된 무상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처럼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듯 하기에 아예 백성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그들의 행차 가운데는 특별한 배역, 이를테면 귀졸, 귀왕, 그리고 활무상이라는 것이 끼인다. 보통 이런 귀신들은 거칠은 사람들이거나 시골 사람들이 분장을 한다. 귀졸과 귀왕은 알록달록한 옷들을 입고 맨발바람에 얼굴에 퍼런 칠을 하고 거기다가 물고기 비늘 같은 것을 덧그리거나 룡의 비늘 같은 것을 덧그리는데 딱히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귀졸들은 쇠로 만든 삼지창을 들었는데 창에 달린 고리가 달랑달랑 소리가 났다. 귀왕은 작은 호랑이 머리패를 들고 있다. 전하는 데 의하면 귀왕은 한 다리로 걷는다고 한다. 하지만 필경은 시골 사람들인지라 얼굴에 물고기 비늘인지 무슨 비늘인지를 그렸으나 두 다리로 걷는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구경꾼들은 그들을 별로 대단하게 여기진 않았고 주목하지도 않았다. 염불을 하는 할멈들과 그의 손자들만이 행여 실수라도 있을까 조심하면서 그들에게 황공해마지 않는 응대를 한다.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마 활모상일 것이다. 그는 활발하고 우스꽝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온몸에 하얀 옷을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요란스런 색채 속에서 박무리의 학 같은 느낌을 주었다. 머리에 쓴 흰 종이 꽃갈 모자와 손에 든 헤어진 파초 부채를 보면 사람들은 긴장해 하면서도 즐거워했다. 백성들은 귀신들 중에서 적이 있으나 그때는 겁이 나서 똑똑히 보진 못했다. 활무상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빼앗는 일을 담당하고 있기에 한 손에 쇠사슬을 들고 있다고 하였다. 전하는 데 의하면 번강 동강묘 음사간의 구조는 아주 특이하다고 하는데 문어구에 움직이는 판자를 놓아두어 사람이 들어가서 그 판자의 한쪽을 밟으면 저쪽에 서 있던 활무상이 덮쳐오면서 쇠사슬을 사람의 목에 건다고 하였다. 후에 한 사람이 놀라 죽은 뒤 못으로 고정시켰다고 하는데 내가 어릴 때는 이미 고정되어 움직이진 않았다. 자세히 관찰하려면 옥벽 초전에 실려있는 그의 화상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옹벽 초전도 상세한 것과 간단한 것 등 부동한 판본이 있는데 상세한 판본에는 꼭 있을 것이다. 몸에 참추의 상복을 입고 허리에는 지푸로 꼰 새끼를 질끈동이고 발에는 집신을 신었으며 목에는 종이돈을 걸었다. 그리고 손에는 헤어진 파초부채, 쇠사슬, 수판을 들었으며 어깨를 잔뜩 살구었고 머리카락은 내리드리웠다. 눈썹이나 눈이 아래로 처져 팔자 모양이었고 머리에 쓴 장방형 모자는 아래가 넓고 우쪽이 좁아 비례로 계산을 한다면 두 자는 실이 될 것 같았다. 정면에서 보면 전 조대의 충성을 지키던 신하나 젊은이들이 쓰던 수박형 모자에 진주나 보석이 박혀있던 곳에 일견유희란 네 글자가 쓰여있다. 어떤 책에는 너도 왔다라고 씌어졌다고 한다. 이 네 글자는 때론 포공전의 편에게서도 보게 되었는데 자기절로 썼는지 염라대왕이 써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도 연구한 바 없다. 옹벽초전에는 또 활무상과 대조되는 일종의 귀신이 있는데 차림새가 비슷하며 이름을 사유분이라고 한다. 이것은 신을 맞는 행사 때도 있었으나 이름은 와전되어 사무상이라고 불렸으며 얼굴도 검고 옷도 검어 누구도 좋아하진 않았다. 음사간에도 있었는데 가슴을 벽에 붙이고 음산하게 서 있는 것이 그야말로 벽에 부딪힌다는 말이 알맞았다.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사람치고 누구나 그의 잔등을 만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앵마귀가 된다고 들었다. 나도 어렸을 때 그의 잔등을 만진 적이 있었으나 액을 털어낸 것 같진 못하다. 혹 그때 그의 등을 만지지 않았더라면 더 큰 액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이것도 아직 연구해내진 못하고 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인격은 그 사람의 품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요,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바로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요? 네, 인격이 성숙한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의 당당함과 여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인격의 향기가 나에게 전해져서 편안함을 갖게 해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우리는 매사에 조급한 마음을 좀 버리고 내면의 속사람을 잘 가꿔야 합니다. 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에 우리의 인격이 발현됩니다. 성숙한 인격은 그 사람을 빛나게 하고 향기로운 향기를 지니게 하지 않을까요?

두 청년이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노숙인을 상대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네, 첫 번째 노숙인은 떨어진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몰래 챙겼습니다. 다른 노숙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5일 동안 지갑을 돌려주는 노숙인이 단 한 명도 없었고요. 네, 실험을 진행하던 두 청년은 점차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청년들은 마침내 정직한 단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요. 네, 허름한 차림의 노숙인 할아버지가 지갑을 떨어뜨린 청년을 부르더니 지갑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노숙인 할아버지의 힘없는 간청은 보는 사람과 촬영하는 사람 모두 먹먹하게 만들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잔돈을 조금만 주시면 안 되겠어? 네, 청년들은 5일 동안 진행했던 실험에서 할아버지가 배가 고프면서 또 지갑을 돌려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고 말하며 할아버지의 정직과 선행에 담대 자원으로 무려 인민币 5천 원 정도를 드렸습니다. 네, 뜻밖의 행운에 감격한 할아버지는 태어나서 이런 행운을 누리기는 정말 처음이라면서 울먹거립니다. 거듭해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할아버지에게 청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멋지고 정직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고맙습니다. 네, 세상에는요 이렇게 심성이 나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정말 정직하고 착한 분들이 많다는 거, 네, 이런 사연들을 보고 우리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변화시키면 주변의 모든 것이 행복인데, 그저 행운만을 쫓다가 불행해지는 거, 또 대박 노리다가 쪽박차고 한방 노리다 거지가 되는 것이 자연의 순리랍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행복일 겁니다. 우리에게 헛된 꿈을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아마 이

그래, 예전에는 무심히 관심 두지 않았던 인간관계도 잘 살펴서 챙겨야 할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삶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은

흙 속으로 잘 스며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속흙이 딱딱하면 뿌리가 뻗는데 힘을 너무 소모해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네, 이 글은요, 이완주 씨의 글인데요. 네, 고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아마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누구나 친절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좋아하고요. 더 신뢰하기 마련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매사의 습관처럼 딱딱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함께 배워갑시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재 그는 골프와 수영과 승마와 스키와 조깅 등의 운동을 하며 삶을 최대한 즐기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하트모어는 8살 때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므로 템플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의과대학 역사상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전 과정을 마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용감하게도 의학 교과서 25권 전부를 테이프에 녹음해 달라고 부탁을 함으로써 27살에 장님으로서는 처음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睡觉。
1: 现在是晚上10:30，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你的养生机吧。
2: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现在是午夜11:30，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0:30，你在等着谁的信息？闭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你总感到失望，对于人生未来总有太多迷惘，你总伪装自己不懂，你总笑着逞强。

当你总感到失望，对于人生未来总有太多迷惘，你总伪装自己不懂，你总笑着坚强。

0: 在是凌晨两点半，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0: 现在是凌晨3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总感到失望，对人生未来总有太多迷惘。你总伪装自己不懂，你总笑着逞强。

0: 在是凌晨四点半，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播。

当你总感到失望，对于人生未来总有太多迷惘，你总伪装自己不懂，你总笑着逞强。